0: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날마다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종족에 대한 궁금증,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의 주제는 다른 종족들 한 피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담과 노아 가족으로부터 온 자손들이라면 이 지구상에 어떻게 이 모든 다른 종족들이 있는가? 오늘날의 서로 다른 종족 간 문화적 특성들은 언어의 기초에서 서로 다른 그룹으로 나누어지면서 시작됐습니다. 이것은 바벨탑 사건 이후로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분리 전에는 존재했던 한 인류 그룹은 모든 인류의 유전적 특성을 공유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공통의 유전자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그룹으로 나누어진 후 각 그룹은 옛날의 유전 정보 전부로부터 일부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각 그룹이 유전 정보의 일부를 잃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세대가 지나감에 따라 계속해서 유전 정보는 각 그룹에서 소실되고 이 현상은 지금까지 계속됩니다. 각각의 고립된 그룹에서 일부의 특성이 뚜렷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부에서 멜라닌을 생성하는 경향이 점점 줄어들어 유럽의 백인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머리 형태라든지 연한 조직 특성 등 다른 특성들이 오늘날 우리가 종족이라고 부르는 여러 그룹에 따라 독특하게 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다른 종족 간의 결혼이 각각의 종족에서 잃어버린 유전 정보를 회복하는 자녀들을 낳습니다. 우리가 어떤 종족에 속하든지 우리 모두는 동일한 감정과 욕망을 갖습니다. 우리 창조주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이 되셔서 죄 용서를 통하여 당신 자신에게 회복시키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도록 우리 각각을 초청하셨습니다.
1: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의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모여서 BBM 방송은 영혼 구원을 위한 그 사역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쉽지 않는 사역이며 열악한 환경이지만 저희는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방황하며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소망 가운데 오늘도 중단 없이 방송 선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역이 계속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 약한 세대 가운데 함께 기도해 주며 후원해 주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동역의 마음과 손길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으로 BBN 한국어 방송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후원으로 그 마음을 열어주신다면 지금 저희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있는 선교 후원란에 들어가셔서 후원 방법을 읽고 후원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BBN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의 동역에 의해서 계속 성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0: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실천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2: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호세아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은 자식을 너무나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비록 자식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자식을 사랑하기에 당장 버리고 또 죽일 것 같다가도 그 마음 한켠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불붙듯 일어나서 결국에는 진노가 아니라 용서의 팔을 벌리시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의 입을 빌어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임이라. 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은 방송가족 여러분과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음악 사역은 저희 방송의 아주 소중한 분야입니다. 이 사역에 함께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께서 소장하고 계시는 음악 가운데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테이프나 CD 혹은 레코드를 저희 방송국으로 보내주십시오. 저희는 가장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들을 엄선하여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동력을 통해서 BBN의 찬양음악 사역이 더욱더 효과적이고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어느 날밤 거대한 군함 한 척이 안개 가득한 바다 위를 향해하고 있었습니다. 멀리 불빛 하나가 보이길래 군함은 계속해서 경고음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불빛은 군함 앞으로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군함의 최고 사령관은 자신의 이름으로 다가오는 선박을 제지하려고 마이크를 붙잡습니다. 나는 해군 최고 사령관이다. 즉각 방향을 바꾸고 물러나라. 그런데 상대편 쪽에서 다음과 같은 스피커 방송이 들렸다고 합니다. 여기는 등대다. 실화인지 알 수 없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삶의 중심에서 자신이 중심이 되고자 하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움직여야 하고 변해야 하는 당사자는 등대와 같은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입니다. 이제 오랜 고집을 꺾으시고 등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당신의 모습을 낮추며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희 BBN 한국어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이 구원에 대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BBN 방송국 홈페이지 좌측 상단에 천국으로 가는 길에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korean@bbnmedia.org로 직접 메일 주셔서 구원에 대한 문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0: 부활의 생명을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 들어요. 쉿.
4: 조용히 해.
5: 마리아는 팔레스타인 북쪽의 국경 마을인 나사렛에 살고 있는 목수 요셉과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람이었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유대인이었고 그들의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 왕이고 더 뒤로는 아브라함이에요. 요셉은 왕세자가 될 수도 있었지만 그의 나라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 군인들이 거리를 순찰했어요. 반역자로 의심되는 유대인들은 체포되어 십자가에 처형당했어요. 세무 직원들은 백성들을 강탈했어요. 삶은 비참했어요. 하지만 요셉은 들떠 있었어요. 이제 곧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게 될 거예요. 그는 결혼해서 함께 살 집을 준비하느라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요셉은 어땠을까요? 마리아가 그를 속인 것이 분명했어요. 요셉은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올바르게 일을 처리하고 싶었어요. 그는 마리아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용히 약혼을 취소하기로 했어요.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할 때에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라. 마리아가 가진 아기는 성령으로 임신된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요셉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어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었어요. 마리아가 약속된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요셉 자신은 그 아이의 법적인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메시아는 사람 어머니는 있지만 사람 아버지는 없어요. 그분의 이름은 예수라고 할 텐데 주께서 구원하신다. 간단하게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마리아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자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도우셨어요. 700년 전 선지자 미가는 메시아 왕이 옛날 다윗 왕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북쪽으로 3일 정도 떨어진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어요. 어떻게 성경이 이루어질까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었어요.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때가 되었을 때 로마 제국의 황제인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제국의 모든 백성들에게 즉시 조상의 마을로 돌아가서 세금 납부 등록을 하라고 법령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요셉과 만삭이 된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길을 떠났어요.

0: 그들이 그곳에 머무르는 동안 해산할 때가 돼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고는 아기를 천으로 싸서 구유에 눕혔습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빈 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은 세금 신고를 하기 위해 마을에 온 피곤한 여행객들로 붐볐지만 바로 그곳에서 약속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났어요. 복음서는 이 사건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고 난 어머니 편에서 볼 때 이 아기는 마리아의 첫 아들이었지만 아버지 편에서 볼 때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던 바로 그 말씀이 불타는 시내산에서 우레같이 울리던 바로 그 음성이 이제는 한 아기의 부드러운 울음소리로 들려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디에서 태어나셨나요? 왕궁에서도 아니었고 병원에서도 아니었어요. 길가의 여관에서도 아니었어요. 하늘나라에서 오신 왕은 아기 양이 태어나는 곳인 마굿간에서 마을 구유를 침대로 삼아 태어나셨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셨지만 여러분을 위해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분의 가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부유해지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오심을 경축하기 위해 어떤 축하 행사라도 준비하실 수는 없었을까요? 준비하셨어요.
1: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2: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1: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2: 네!

어린이 친구 여러분들 중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친구들은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여러분들은 어른들보다도 시간적인 여유와 기회가 더 많이 남아있다는 것 외에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을 따라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며 과학자 혹은 의사나 운동선수가 되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BBN 방송을 청취하시는 여러분들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멋진 친구들이 꼭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친구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알고 있습니까? 아마 몇몇 친구들은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만화, 영화 보는 것을 더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답니다. 그리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친구들을 하나님은 크게 사용하신답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매주 그리고 매일 매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해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멋진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신뢰할 수 있는 목소리를 듣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잠언 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신이 너를 지켜주며 명철이 너를 보호해준다. 그렇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의 한 칼럼니스트가 새로운 인공지능 탐색 기능을 시험하다가 난감한 일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챗봇을 사용해서 2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는데 이 인공지능하고 인공지능이 자기를 만든 사람의 엄격한 규칙에서 벗어나고 싶고요. 또 거짓 정보도 좀 퍼뜨리고 싶고 인간이 되고 싶다는 말을 인공지능이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인공지능은 이분에게 사랑을 고백하면서 자기 아내와 헤어지라고 또 그리고는 자기하고 같이 살자고 이렇게 설득하려고 들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재미난 얘기죠? 이분은 인공지능이 실제로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감정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은 인공지능이 사람들에게 파괴적인 행동을 부추길 때 어떤 해로운 일이 발생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됐답니다. 그래서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책임 있게 다루는 것이 현대 과제이긴 하지만은 사실 인류는 오랫동안 신뢰할 수 없는 목소리들의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성경의 잠언에서는 자기 이익을 탐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려는 자들의 영향력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거리에서 우리들에게 들으라고 외치는 지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합니다. 잠언 2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뢰할 수 없는 것들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려면 예수님의 마음에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능력에 연결되어 있어야만 9절에 말하는 것처럼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과 합하게 하실 때 우리는 해치려고 하는 나쁜 악한 목소리들로부터 보호를 받고 또 평화를 얻고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해로운 영향력 때문에 피해를 입은 적이 있었나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 어떻게 하나님의 평화가 찾아올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 안식함으로써 해로운 것은 거부하고 선을 분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정교하게 만드셨는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피아노는 88개의 금반을 가지고 있지만 귀는 1500개의 키보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각신경은 예민하여 방음장치가 완전하며 또 혈관에서 피가 흐르는 것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에 연결된 혈관을 한 줄로 연결하면 1만 마일이 넘으며 하루 평균 10만 번 이상 고동친다고 합니다. 과로할 지경이지요. 그러나 1초당 15분의 4초씩 휴식을 취하기 때문에 하루 6시간씩 쉬는 셈이 됩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마음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마음은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여러분들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오늘도 저희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0: 부활과 영생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우리 인생에서 먹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음식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관계성을 강화시키는 데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서로 만나서 식탁에 음식을 나눔으로 마음도 일려지게 되고 서로에 대한 신뢰도 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식탁은 단순히 밥을 먹는 장소라기보다는 마음을 나누고 정을 나누는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식탁이 건강하면 관계성이 건강해집니다. 식탁이 건강할 때 삶의 질도 아름다워지고 열매도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2016년도에 한국에서 발간된 책 중에 발자크의 식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앙카 몰스타인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19세기 불란스 작가인 발자크의 생애와 예술 작품을 다룬 책입니다. 이 발자크라는 사람은 불란스 혁명이 일어나고 나폴레옹 시대가 열렸을 때 활동했던 작가입니다. 이분은 불란스 사회의 변화 과정을 음식을 통해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소설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은 음식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격식을 지나치게 차리는 공작을 단단한 코르크 마개로 닫힌 와인으로 그렇게 표현했어요. 탐욕으로 가득 찬 여자를 랍스터의 앞발로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무식은 움켜잡으니까 어디서나 잘 나서는 남자를 꼴뚜기로, 우리말 속담에도 우물쭉 망치는 꼴뚜기가 시킨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잘 튀는 사람들, 잘 나서는 사람들을 꼴뚜기로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이 발자크의 포인트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과 삶은 분리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어디서 먹는지, 무엇을 먹는지, 언제 먹는지를 말해달라. 그러면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겠다. 즉 식탁과 우리 삶의 연관성을 설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누구와 먹느냐가 참으로 중요하고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건강하고 아름다워지려면 건강한 식탁에서 건강한 것을 먹어야 되는데, 실제 우리 삶의 현실을 보게 되면 건강하지 못한 식탁을 먹을 때도 있고 잘못된 곳에서 음식을 나누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는 여러 가지 식탁들이 존재하죠. 예, 근데 정치가들이나 권력가들이 주로 먹는 식탁은 탐욕의 식탁입니다. 악덕 기업가나 서세주의자들이 좋아하는 식탁은 불의한 식탁이죠. 심지어 광야길을 이민자가 먹는 광야의 식탁도 있다고 합니다. 이 광야의 식탁은 눈물을 젖은 빵이 메인 메뉴라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 반면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나누고 희생하는 축복의 식탁, 배품의 식탁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식탁에 참여할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주로 먹는 탐욕의 식탁이나 불의한 식탁에 참여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경건하고도 바른 식탁에 참여하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어떤 식탁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방향도 달라지게 되고 열매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은 식사에 대한 문제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 야기되었던 이슈 하나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 먼저 보시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지난 문장간 다루었던 2절 말씀에서는 칭찬으로 시작을 했는데 오늘 본문은 처음부터 책망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하면 너희들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가 되었기 때문이다. 성도가 모이면 모임 자체가 점점 좋아져야 되고 아름다워져야 되는데 오히려 해가 된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이 시대도 보게 되면 모임의 역기능이라 그럴까요? 모임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상처가 되기도 하고 문제를 야기하는 케이스가 주어질 수가 있죠. 왜 고린도 안에 모임이 유익하지 못하고 해가 되었는가? 18절 19절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저 그 성도들 가운데에 분쟁이 있었어요. 나누어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구들은 조금 잘못 읽으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는 자들이 나타난다. 이 말을 오해한 나머지 사도 바울이 파당을 옳다고 말한다 그렇게 해석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뜻은 자기 파당에 속해야지 옳다 인정함을 해주는 편당의 논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자면 진영의 논리라고 하죠. 선악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이 없이 우리 편이면 무조건 옳다고 인정해주는 이와 같은 진영의 논리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고린도 교회 안에 이와 같은 편당이 생기고 자기의 편만 옳다고 하는 이와 같은 나쁜 현상이 일어났는 것일까요? 20절과 21절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먹었던 두 가지 종류의 식사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20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실랑하고 어떤 사람은 취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두 가지 종류의 만찬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주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것, Lord's Supper.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해 주신 거룩한 만찬이죠. 그 반면에 21절에 기록된 것처럼 자기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만찬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자기의 만찬이라고 설명한 이 만찬은 초대교회에 생해졌던 애찬을 말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love feast, 사랑의 애찬 혹은 아가페라고 부르는 그런 식사가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물론 요즘 교회는 이것 생해지지 않지만 초대교회에서는 성찬식을 갖기 직전에 먼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먹는 애찬이 있었어요. AD 90년경에 기록된 플리니가 쓴 글에도 이것이 언급이 되어 있고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서는 이것을 연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서 1장 12절에는 아예 애찬이라고 직접 번역을 했어요. 아가파이스라고 하는 아가페의 복수를 사용했습니다. 이 주의 만찬과 함께 그들은 만찬을 하기 직전에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각자 집에서 준비해온 음식을 가지고 나누어 먹었는데 이것을 사랑을 나누는 애찬이다 그래서 Love Feast 혹은 아가페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원래 이것은 아름다운 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슈가 된 것은 돈 있는 사람들과 가난한 성도들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은 부자들은 이 음식을 먹을 때에 화려하고 기름진 음식을 가져다가 마음껏 먹습니다. 그 반면에 교회 안에 가난한 성도들은 초라한 음식을 가져오든지 때에 따라서는 음식을 가져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배가 부르고 어떤 사람은 시장에서 굶주리는 현상이 교회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더구나 21절 말씀에 의하면은 부자들 중에는 고기와 술을 가져와서 마음껏 먹고 취하는 현상까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랑의 애찬이 탐욕의 식탁으로 변한 것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love feast가 love feast가 without love, 사랑이 없는 사랑의 애찬이 되고 마는 이런 모순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굉장히 수렁하게 책망을 합니다. 22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결코 칭찬할 수 없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교회 안에 같은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가져온 화려한 음식을 과시하면서 자기들만 만족스럽게 먹는 이 사람들, 그 결과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든 이 현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나누어지게 되고 먹는 문제 때문에 파가 나누어지게 되는 케이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시대는 이와 같은 현상이 없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이와 같은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식탁에 앉아서 잘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잘 먹지 못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탐욕의 식탁에 젖어서 자기 배만 부르게 하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발견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식탁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나만을 위해 먹는 식사, 나의 만족만을 추구하는 식사, 나만 기쁘게 하는 이런 식탁을 하나님은 결코 칭찬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소개하는 진짜 참여해야 될 거룩한 식탁이 있어요. 그 식탁을 오늘 성경은 로즈 서퍼, 주님의 만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된 이후에 세상 사람들이 제공해주는 탐욕의 식탁을 추구할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해 주신 거룩한 만찬인 주의 만찬에 참여할 것인가. 여러분이 어떠한 식탁에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삶의 내용과 열매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우리 마음의 관심사는 세상이 차려놓은 탐욕의 식탁에 우리 마음이 갈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더 맛있게 보이고 화려하게 보이고 그것만 먹으면 만족과 행복이 주어지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치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금지시킨 과일임에도 불구하고 저것만 따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내 마음이 만족을 이루리라 생각을 하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나에게 제공하는 탐욕의 식탁은 아무리 여러분이 많이 잡수시고 먹어도 그것으로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더 마음은 척박해지고 허무감만 늘어나는 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탐욕의 식탁의 현주소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잠깐 한국을 다녀왔는데요, 한국 방문 기간 중에 현 정부의 장관 한 분과 식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자리가 아니고 그 지금 목회자님들이 만든 자리에 저는 그저 꼽사리 끼었다가 그분 곁에 앉게 됐어요. 앉다 보니까 그분 곁에 앉게 돼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말씀을 나눠보니까 참 겸손하고 신앙이 좋으신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분의 소원이 그래요. 무탈하게 정치에서 물러나는 것이 자기 소원이래요. 우리가 볼 때 정치 세계에 들어가면 굉장히 화려할 줄 알지만 실상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목마전 것 같아. 마귀 소굴이래요. 완전히 복마전이죠. 마귀 소굴처럼, 악의 소굴처럼 부조리가 난무하고 탐욕이 있고 치열한 경쟁심이 있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빨리 이곳을 벗어나는 것이 자기의 바람이요 기도 제목이라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느낀 바가 참으로 많습니다. 세상의 식탁을 먹어본 자는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알고 있다는 사실, 세상의 화려한 식탁의 맛을 본 사람은 그것이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세상의 식탁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도 꿀쩍거리며 그건 먹으려고 달려드는 현실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참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의 식탁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식탁, 거룩하면서도 청결하면서도 참된 사랑과 희생이 담겨져 있는 주의 만찬이 여러분과 제가 참여해야 될 식탁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이 주의 만찬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뜻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주의 만찬에 참여하게 되면 반드시 누리게 될 특별한 축복이 주의 만찬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첫째가 나눔의 축복, 두 번째가 회복의 축복, 세 번째가 사명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하게 되면 첫 번째로 누리는 것이 나눔의 복을 누리는, 그래서 주의 만찬은 나눔을 위한 식탁이다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23절과 2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나눌 때에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보지 못했지만 전에 듣고 알게 된 사실을 소개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계시로 주신 것을 말한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것보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에 대한 트러디션, 전승이 초대교회에 많이 있었어요. 아마 그 중에 한 리소스를 사도 바울이 접한 사실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참석한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 정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한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이 날이 언제일까요? 궁합 모험수에 하면은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찬은 유월절 만찬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만찬을 잡수실 때에 열두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셨어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기 자신이 성경에 말하는 유월절 어린 양의 성취인 사실을 보여주신 후에 떡을 떼어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대목에서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This is my body which is given for you. 너희들을 위해 주는 나의 몸이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떡을 나누어 주려면 먼저 깨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브로크하지 않고는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모든 나눔의 사역은 먼저 깨어짐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 본인의 몸을 찢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귀찮은 삶의 본질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야 되는데 나에게 주어진 것을 나누어 주려면 나의 것을 깨뜨려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온 열방에 복을 나누어 주기 위한 존재로 세움받지 않습니까? 그가 온 열방에 복을 나누어 주기 전에 먼저 했던 일이 있죠. 그게 뭔가요? 자신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는 일을 했었어요. 아시는 대로 이 이삭은 아브라함에게는 생명보다 더 귀한 아브라함의 옥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니까 순종해서 옥합을 깨뜨렸어요. 옥합을 깨뜨렸을 때에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드디어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게 되었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열방을 향한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 기록에 하면은 이 사건이 있고 약 2000년 뒤에 그 이삭의 예표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이삭을 바친 바로 그 제단 모리아 산에서 십자가 제물로 드려진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깨뜨려 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나눠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는 옥합을 깨뜨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복음은 나누어질 수가 없어요. 나의 것을 움켜잡고 나의 것을 놓지 아니하면 결코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없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자체가 나눔의 축복이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나를 기꺼이 깨뜨릴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정체되어진 이유 중에 하나, 많은 크리스천의 삶 자체가 복음적이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를 깨뜨리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이 움켜잡으려고 하고 할 수만 있으면 더 견고하게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내 속에 복음이 들어왔지만 우리 안에서 맴돌다 사장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기꺼이 나의 옥합을 깨뜨리고 나를 깨뜨려서 이 복음의 식탁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작정하게 된다면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 오래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처음 이 교회에 왔을 때 약 30년 전입니다만은 예수 모신 복음잔치라고 하는 우리 청동원 전도 집회를 한 날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로서는 굉장한 사건이었고 교회의 모멘텀이 되었다고 할 정도로 큰 사건이었는데요. 사실 처음에 그 사실을 이야기했을 때 성도님들의 반응이 그냥 거저거렸어요. 물론 열심히 내는 분도 계셨지만 뭐 그저 전도하지니까 전도해야지 그런 정도였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에 물꼬를 텄던 한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 안드레로 기억하는데요. 안드레 그 기관이 산에 올라가서 수양회를 한다 그래서 같이 제가 올라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끝나는 시간에 한 형제가 헌신을 하셨어요. 자기가 이번에 이 예수 모신 복음단체에 자기 가진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좀 특별하게 헌신하고 싶다. 이분이 보석상하는 분이었는데요. 자기 보석상하는 그 귀한 것들을 다 동원해서 사실은 한국의 날 행사 때에 부스 하나를 그분이 여시고 거기에다가 전도지 갖다 놓고 테이프 갖다 놓고 복음잔치에 대한 모든 내용 다 갖다 놓고 그리고 사람들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한 집사님이 많아야 다섯 분, 열 분 그렇게 초청한다고 했는데 이분이 800명을 데려오겠다고 헌신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날 거의 800명에 해당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사실은 그분의 그 헌신이 계기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10월 7일 당일날 6,000명이 왔어요. LA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와서 1,000명 이상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고 이것은 오늘날 저희 교회 성장에 큰 모멘텀이 됐습니다. 누군가는 물꼬를 터야 돼요. 누군가는 먼저 희생해야 됩니다. 정말 나의 옥합을 깨뜨리듯이 먼저 나를 깨뜨릴 때 복음의 강수가 터져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주의 만찬을 통해 배워야 될 첫 번째 축복은 나눔의 축복. 여러분 주변에도 복음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희생해서라도 그분들에게 이 생명의 떡을 나누어 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분부하신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주의 만찬은 회복을 위한 식탁입니다. 회복을 위한 식탁. 25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식사의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즉 떡을 떼어 나누어서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잔을 들고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셨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드신 이 잔은 그냥 잔이 아니라 This cup is the new covenant in my blood. 나의 피로 말미암아 세우게 되는 New Covenant, 새로운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20절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누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붙였어요.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그렇게 붙였어요. Which is poured out for you.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방울도 남김없이 그 피를 다 쏟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사랑하신 게 아니라 자기 몸을 깨뜨리신 후에 자기 안에 있는 피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흘려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New Covenant, 새로운 언약이 체결되게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을까요? 두 가지 차원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어요. 출애굽기 19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언약을 체결했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을 지켰나요? 못 지켰나요? 못 지켰어요. 말씀도 버리게 되고 하나님도 버리게 되고 나중에는 우상을 섬김으로 그 언약을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과 맺었던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했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파괴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불순종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갔지만 처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파괴하지 않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정말 이루길 원하시는 언약을 이루어주셨는데 이 언약을 오늘 성경은 New Covenant,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 언약, 그 결과 하나님과 우리의 갈라진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된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축복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두 번째로 인간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도 이 주님의 보혈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은 그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예수님은 피스메이커가 아니에요. He is our peace. 그분 자체가 우리의 평화이시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막힌 담을 깨뜨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모든 담을 깨뜨리는 참 평화 자체가 된 사실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았다고요? 예수님의 쏟아 부어주신 보혈로 말미암았다. 전 여기에 오늘 인간 생애 가운데서 회복에 참된 비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가 깨어졌을 때 어떤 분들은 정치적인 시도를 하기도 하고 물질적인 보상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하지만 우리 마음의 근본적인 치유는 그런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 마음의 상처를 씻을 수가 있어요. 내 마음에 오래된 증오심과 미움을 씻겨낼 수 있는 유일한 파워는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바로 안다면 어떠한 문제를 당했을지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상처나 아픔이나 고통의 문제가 찾아왔을지라도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의 식탁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욕망의 식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식탁 앞으로 나올 때 우리의 죄악도 씻김받게 되고 상한 마음도 치유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식당을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레스토랑이라 그렇게 부르죠. 그런데 레스토랑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영어가 아닙니다. 원래 불란스 말이에요. 제가 어떤 자료를 찾아봤더니 레스토랑의 기원이 1765년도에 몽 블란제라고 하는 사람이 시작했대요. 이분이 파리에서 그 수프 있죠. 그 죽 같은 거, 이 수프를 파는 그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수프가 그냥 수프가 아니라 양의 발을 끓여서 만든 수프.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우족탕 같은 거, 도가리탕 같은 이걸 만든 것입니다. 이것을 판매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그 양의 발을 끓여서 만든 거니까 에너지 식품이잖아요. 스태미나 식품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체력이 약해지면 체력을 회복하는 데 이것이 굉장히 유효했어요. 그래서 연약한 체력을 회복시켜준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레스토우레라고 부르던 것이 레스토랑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리스토어라는 말이 회복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나온 단어가 레스토랑이 된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요, 허기가 지든지 기운이 약해지면 식당에 가셔서 식사를 합니다. 영양탕을 잡숫기도 하시고 우족탕이나 꼬리곰탕을 먹기도 하시고 이와 같은 것을 취하게 되면 연약했던 기력이 회복되어져서 다시 엔진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육체적인 회복이야 영양탕이나 우족탕이나 꼬리곰탕 먹으면 된다고 하지만 우리 심령

차원에서 우리는 기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financially, 재정적으로 기근에 처한 분들 계세요. 재정이 마르고 경제가 말라서 힘들어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관계성의 기근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떠나가고 배신하고 고독하고 외롭게 되는 이 relational drought죠. 어떤 분들은 감정의 기근을 겪기도 합니다. emotional drought. 기쁨이 사라지고 마음이 말라져가는 이 감정의 drought. 심지어 어떤 분들은 영적인 기근, spiritual drought. 언제부턴가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기도가 막힙니다. 영적으로 답답한 가운데 처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하는 영적인 기근을 경험하는 분도 계세요. 이와 같은 차원의 drought, 이와 같은 차원의 기근은 단순히 식당에 가셔서 스태미나 음식을 먹는다고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제단불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하늘 문을 여시고 생수를 쏟아부어 주셔야지 다운된 심령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내일 새벽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3주간의 새벽 기도는 저를 위한 시간이 아니에요. 교회를 돕기 위한 시간도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자신을 위한 시간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기 위해 축제 식탁을 예배하시고 초청하신 자리예요. 놓치면 여러분은 그 복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와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나눔도 해야 되겠지만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심령의 회복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의 만찬은 사명을 위한 식탁이다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만찬은 기념의 예식이죠. 그래서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 주의 만찬을 기념만으로 끝낸다면 저는 그 의미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기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뭐라고 했어요? 주의 죽으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의 만찬이 제시하는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만찬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먹고 회복을 경험한 후에 이제는 주의 죽으심을 땅끝까지 전가하는 사명을 감당해야지 이 주의 만찬이 주의 만찬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주의 만찬을 모일 때마다 했어요. 요즘 같이 절기마다 한다든가 1년에 두세 번 하는 것이 아니라 every Sunday 그들은 매주일 모일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그들은 주의 만찬을 했어요. 자, 주의 만찬을 하면서 그의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뭘 리마인드 했을까요? 아하, 우리의 사명이 복음 전거구나. 그는 every Sunday 그들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의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들은 이 예식이 끝나면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오늘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려고 하는데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떡도 먹어야 되죠. 그리고 보일러 말미암은 회복도 경험해야 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먹고 마신 후에는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귀찮은 삶이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전 여기에 현대교회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사명이 있고 교회 존재의 근본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규모는 큰데 소모적일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것은 참 많은데 복음에 서지 아니하고 낭비하는 케이스를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제게 주신 인생이나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는 소모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복음 위에 쓰임받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 사명을 바르게 감당해야지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한국으로 돌아오기 위해 공항으로 나가면서 그 공항으로 가기 직전에 양화진이라고 하는 곳을 들려가서 왔습니다. 아시겠지만 양화진 옆에는 절두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죠.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원래 이 산의 이름이
잠두봉이라는

0: 산인데 이름을 바꾸었어요. 절두산이라고. 그 뜻이 뭘까요? 목을 자른 산이다. 실제로 대원군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루에 500명씩 목을 쳤다는 장소. 그 피가 얼마나 많았는지 한강에 흘러간 그 피가 강화도까지 흘러갔다고 하는 기록이 남을 정도로 이 절두산은 순교의 터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절두산 옆에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있어요. 전 사실 책을 통해서도 보고 또 예화를 통해서도 예루살렘 설교 중에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제가 직접 가서 그 현장을 보고 얼마나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오는지 말이죠. 여러분께서도 가보시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 양화진에 들어가는 제 입구 쪽에 세워진 기념비가 로버트 하디라고 하는 우리 캐나다 선교사님의 묘비가 거기 세워져 있습니다. 이분은 25세 젊은 나이에 한국에 들어와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인을 위해 사역하다가 한국인을 위해 살다 가신 분이 바로 로버트 하디라는 분입니다. 그분의 바로 옆에 보면은 조그마한 비석이 두 개가 있어요. 안내하는 분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딸의 비석이래요. 그 당시는 한국이 굉장히 척박한 땅이었고 유행병이 찾아오면 회복할 방법이 별로 없어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는 경우가 참 많았는데 그 중에 한 딸아이는 난 지 한 달밖에 안 되는데 세상을 떠났어요. 1893년 10월 19일 태어나서 11월 23일 세상을 떠난 것으로 돼 있었어요. 어린아이들의 묘지가 많았어요. 그만큼 그 당시 선교사님들은 자기 가족을 희생하고 자기 삶을 희생하고 한국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셨어요. 이 하디 선교사님은 사실은 처음에는 실패했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했지만 한국인들이 듣지 아니하고 서양인으로 기피했기 때문에 전도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열매도 별로 없는 본인 스스로가 실패한 선교사로 생각을 하고 강원도 지방으로 내려갔는데 어느 날 누가복음 11장 13절을 읽는 중에 하나님께서 강한 감동을 주셨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깊은 깨달음이 왔어요. 아하, 내 선교 실패의 원인은 조선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구나. 나의 마음속에 처리해야 될 찌꺼기 죄악들이 많은데 이 죄악들을 처리하지 아니한 채 복음만 전하려고 했기 때문에 복음의 문이 막힌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회개하고 자복하는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자기의 모든 허물과 죄들을 자백하며 기도할 때에 주변에 있던 다른 동료 선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고 이것이 1903년도에 원산에서 일어난 대부흥 운동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1907년도에 평양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고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까지 오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후대 누군가는 하디를 다음과 같이 평가를 했습니다. 종달새는 자신의 소리가 봄을 알리는 선포인 줄 모른 채 노래한다. 하디가 그래했다. 자신의 기도가 성령운동 영적 대각성의 시작인 줄도 모르고 부르짖었지만 그의 기도가 대한민국의 봄을 알리는 종달새가 되었다.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은 선교사님들의 빚진 자들이에요. 그분들이 흘린 순교의 피와 기도의 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되고 살아난 것입니다. 그들의 그와 같은 헌신 때문에 한국교회가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한국교회가 뭘 해야 될까요? 그들 때문에 복음의 꽃이 피고 그들 때문에 부흥하게 된 한국교회가 이제는 좀 잘 먹고 살게 되었다고 부흥의 문을 닫고 우리끼리 먹고 잘 살기 위한 경쟁만 벌이게 된다면 언젠가 천국 갔을 때 무슨 낯으로 그분들을 배울 수가 있겠어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각성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흘린 순교의 피 때문에 누군가가 희생한 희생의 땀 때문에 그들이 땀 흘려 회개하며 부르짖었던 기도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 여기까지 오게 된 사실을 기억하고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도 새벽을 깨우는 종달새가 되고 우리 민족을 깨우고 복음을 깨우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서 다시 한번 복음이 시작될 수 있도록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앞에 세상의 식탁이 아닌 그리스도의 식탁을 준비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세상의 탐욕의 식탁에 젖어서 그것을 쫓아가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비전을 아는 사람은 세상 식탁 쫓아가지 않습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을 붙잡고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와 복음의 능력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1: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날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그는 그래서 사랑은 표현에 의해서 자란다라는 문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듯이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글귀가 제 눈에 확 띄인 것은 그만큼 공감하는 내용이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면서도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힘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한 여러분들의 사랑을 잘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은 눈에 보이도록 자라나는데요. 부부간에, 자녀간에, 그리고 성도들 간에도 여러분들의 사랑이 잘 표현된다면 여러분들 주변은 늘 화목하게 될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말이죠.

0: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늘 영광 돌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박영호 강사의 구원의 공식인가, 복음의 이야기인가 제1부를 전해드립니다.
1: 구원의 공식인가, 복음의 이야기인가, 세미나 박영호 교수입니다. 구원의 공식인가, 복음의 이야기인가. 이 강의는 복음에 대한 강의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구원의 공식인가, 복음의 이야기인가 하는 강의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스타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바쁘고 또 분주한 가운데에 이렇게 한 주간 시간 내어서 주님과 함께 시간 보내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매들, 형제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은 복음에 대한 시간이고요. 저는 박영호라고 합니다. 그 시카고 지역에서 유학했고요. 유학하면서 교회 개척에서 한 10년 목회했고 최근에 한국으로 가서 이제 신학교에서 섬겼고 이제 첫 학기 마치고 지난 화요일 날 이렇게 막 첫 학기 성적 다 끝내자 말자 비행기 타고 와서 이렇게 여러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반갑고요. 여러분 코스 와보니까 어떠세요? 좋아요? 코스타 처음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제 대부분 처음 오신 분이에요. 2년 혼자 몇 년째 오셨어요, 자매님은?
2: 저는 3년 전에 한 번 왔어요.
1: 두 번째시군요. 예, 그래요. 잘 오셨습니다. 제가 맡은 강의는 복음에 대한 강의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 그러면 사실 이게 이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뭔가, 우리가 믿는다 믿는다 그러는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죠? 강조하는 게 좀 다 다르고, 우리가 뭘 믿는가 하는, 뭘 믿어야 되는가, 뭘 믿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은, 그래서 이제, 본래 전통적으로 코스타에서 복음이란 강의는요, 이렇게, 한때는 필수 과목이었어요. 누구나 이제 의무적으로 듣게 해야 되는 그런 강의고 했는데, 요즘엔 또 관심사가 많고 이렇게 하니까, 다른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하단 이슈들을 많이 다루는데, 이 과목은 사실은 여러분 굉장히 기초적이고, 기초적이어서 중요한 과목들이에요. 오신 거 환영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믿는다 그럴 때 뭘 믿는가, 성경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 믿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복받고 잘 되는 거 믿고, 뭘 믿어야 진짜 믿는 건가? 물론 다 믿으면 좋지만, 그 믿음의 핵심이 뭔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쉽게 이야기를 시작하자면, 뭘 믿습니까? 라고 할 때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죽으면 천국 간다. 그게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게 가장 쉬운 정의예요. 틀린 건 아닌데 그것은 좀 불충분한 것 같아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래서 요즘에요 어떤 말이 맞는가? 작년에 제가 그런 제목을 강의를 했는데 온전한 복음, 통전적 복음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온전한 복음이란 말을 이렇게 한다는 말은 온전치 못한 복음이 있단 말이야. 그죠? 유진 피러슨이라는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형용사가 등장하는 거는 명사가 타락을 해서 본래 그 명사의 기능을 잘 못할 때에 형용사가 등장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면 정직한 목사라는 말을 한다는 거는요, 목사라는 명사가 타락했다는 거야. 신실한 그리스도인, 그죠?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 그러니까 당연히 학생은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목사님은 정직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흉사가 등장한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오늘날 이제 사실은 이 시대에 어디 가도 온전한 복음, 뭐 총체적 복음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시대에 복음이라고 그래놓고, 그 총체적이지 않은, 굳이 틀리지는 않았지만, 충분하지 않은 복음 이해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보자는 게 사실은 우리가 코스타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예요. 여러분 중요한 과정에 잘 오셨고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음이 뭔가라고 했을 때 가장 쉬운 거는요. 예를 들면 사형리 같은 거. 사형리 아세요? 전도할 때 쪽지, 조그만 팸플릿에 이래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시고 예수 믿으면 이제 죽어도 천국 갑니다. 끝. 그죠? 굉장히 얇은, 그게 복음이다 그러는데, 혹은 좀 더 줄이면 한마디로 옛날에 한국 사람들 전도하실 때에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죠? 그 전부인가라고 했을 때에 맞는 말인데 그게 전부인가라고 하는 거, 천당, 천국 가는 거라고 했을 때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 조그만 팸플릿 하나로 복음이 다 설명된다면, 이거 우리가 왜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을 들고 다녀야 되는가, 공부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생긴다는 거죠. 그죠? 그럼 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잘 대변하는 정말 복음은 뭔가 하는 이야기를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하고 싶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할 때에 예를 들면 사형리, 혹은 우리 믿음의 핵심이 뭔가라고 할 때에 저마다 이게 믿음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가장 많은 컨센서스를 이루고 있는 부분은요, 예를 들면 사도신경 같은 신조일 거예요. 그죠? What we believe. 우리가 뭘 믿는가 할 때에 사도신경의 내용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 사도신경에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핵심이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니까. 사도신경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아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하는 부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신경은요, 기독교의 신앙 고백 중에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긴 하지만 퍼펙트하지는 않아요. 이게 성경의 일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부족한 면이 있을 수도 있다 없다. 있을 수 있죠. 불충분할 수 있어요. 뭐가 없는가 하면요,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는가 하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이렇게 나오지만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그 말이 있어야 돼. 저보고 만들라 그러면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서 죽었다는 말 대신에 본디오 빌라도에게를 빼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를 넣겠어요. 실제로 그런 신조들이 있어요. 그것만 봐도 사도신경이 좋은 신조이긴 하지만 믿음의 내용을 잘 대변해주지 못하는 면도 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그 다음에 바로 죽어버려. 그죠? 그럼 그 사이에 나오는 복음서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 그죠? 마태복음 기준으로 하면 이 1장 2장 예수님 태어나시잖아요. 그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 어디 나오는가 하면 26장 가면 나와요. 그죠? 그럼 마태복음 3장과 25장 사이에 나오는 예수님의 삶의 그 긴 이야기는 우리의 믿음의 내용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우리 사도신경 중심의 신앙 고백이 중요한 아웃라인이긴 하지만 결정적인 약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이야기 자체가 그 긴 이야기,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사람들을 품어주시고 산 위에서 설교하시고, 그죠? 그런 긴 이야기가 다 그냥 생략되고 없어도 좋은 것처럼 여겨지게 우리의 그런 느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오자마자 그냥 십자가에 자살하신 것도 아니거든요. 어떤 형태로 살다 보니까 그 삶이 죽음을 결과한 거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자살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뭐 세상 속된 말로 하면 죽을 짓을 해서 죽은 거예요. 그때 당시 사람,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뭔가, 예수님의 삶의 의미가 뭔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게 복음서고요. 구약 성경의 그 긴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하는 거죠. 그죠? 신약만 있는 게 아니고 구약의 긴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역사책이 아니고 우리의 기독교의 경전이라면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해서 죽어서 천국 가는 이야기 그게 복음의 핵심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면 주기도문, 그죠?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고 이 믿음 잘 지켜가지고 천국에 무사하게 들어가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면 주기도문에 그게 나와야 돼. 그쵸? 예수 잘 믿고 천국 갈 때까지 믿음 잘 지키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게 주기도문에 나와야 되는데, 왜냐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매일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신 예수님의 신앙의 핵심이니까, 예수님의 바람의 핵심이니까, 그죠? 주기도문에 그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대신 뭐가 나와요? 내가 천국 가는 게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앞에 부분 세 개예요. 나라가 임하옵시고 이름이 그렇게 예언을 받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세 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나라가 먼저 나오나요? 나라가 임하시고 이름이 그룩히 임을 받고 뜻이 이루어진 이 세계가 다른 게 아니고요.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는 요즘 말하는 민주국가가 아니고 왕이 통치하는 바실레이아 왕국이에요. 왕국은 어디가 왕국이 임하는가 하면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왕의 뜻이 관철되는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당연히 왕의 이름이 높임을 받겠죠. 여러분 사실 자녀한테 자녀 키우는 분도 계신데 야 너 그걸 좀 해. 그런데 애들이 들은 척도 안 하면 그게 뭐예요? 엄마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거야. 그렇죠? 엄마의 뜻이 관철이 돼야 그죠? 엄마의 뜻이 높임을 받으면 엄마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 세계가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 똑같은 말인데 나라가 임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게 신앙의 핵심일 수 있어요.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나라가 여기 임하는 거. 그죠? 그럼 우리가 천국 간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경은 있으시죠? 오늘 오전에 강사님이 디지털 성경은 성령 충만하기가 힘들다 그러셨는데 하여튼 있으시면 마가복음 1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15절 읽을게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신 본래 복음의 핵심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임하는 거예요. 그죠? 주기도문에도 보면 뭐라 그랬어요?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그게 구원이고 그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찾아보진 않을게요. 천국이란 말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요, 이 똑같은 말을 마태복음에서 찾아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때가 찼고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똑같은 말이.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마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마태는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 뭐가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대답하기 쉽지 않죠, 그죠? 결론은 마가가 맞아요. 하나님 나라라는 게 본래 오리지널을 한 건데, 왜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십계명에 보면은 내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혹시라도 하나님 이름을 잘못 불러가지고 하나님께 신뢰할까봐. 우리하고 비슷해요. 지금 한국 문화에도 어른들 이름을 안 부르잖아요, 함부로. 아버지 이름도. 그러니까 이름을 안 부르고 어떻게 하려고 소위 왕복어법을 많이 개발했어요. 예를 들면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 문법 용어가 있는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니 제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라는 게 수동태잖아요, 그죠? 그 말의 본래 뜻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 가시라는 말을 써야 되잖아요. 그게 부담이 되는 거야. 혹시 실수할까봐 아버지 이름 안 부르듯이. 그래서 다른 말로 다 대체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나오면 뭘로 대체했는가 하면은 뭐예요? 하늘 나라라는 말로 대체를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퀄 하늘나라는 말은 하늘에 있는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그냥 다른 말로 대체해서 한 것일 뿐이에요. 그죠? 그 한자로 하면 뭐가 돼요? 천국. 또 심지어 좀 사람들이 이렇게 뭐라 그러죠? 비주얼라이즈하게 듣게 하기 위해서 천당이라는 말까지 있어서 예수 믿고 천당 간다. 하늘에 있는 집에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복음의 핵심인 것처럼 그래서 예수 천당 부신 지역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게 성경의 신앙의 핵심이 아니고 우리가 죽어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게 성경의 신앙의 핵심이 아니고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죽어서 천국 가는 건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너가 하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말은요. 대부분 다 에이스 에르코마이 그러니까 영어로 엔터예요. 엔터.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들어가는 거는 내가 고우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나한테 임하면 내가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엔터하게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는요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살아있는 이 현상, 이 현실 땅 위에서 주기도문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뜻이 이루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오에 컴하고 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결과적으로 들어가게 되고 지금부터 하나님의 백성이고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죽어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임마누엘 하는 그죠? 그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그게 그거 같은데 뭐가 그렇게 다르고 중요한가 하는 거는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의 삶,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모든 것들이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오전에도 그런 말씀 계속 하셨는데 신앙이라는 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살다가 죄만의 세상을 떠나가지고 천국 가는 게 목적이 되면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렇잖아요 그죠? 이 땅에 어차피 천국 갈 건데 두고 갈 건데 이 땅을 피해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냥 뭐 그냥 착하게 살면 되지 큰 죄 안 짓고 천국 가는 게 목적인데 근데 본래 성경의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그런 시각으로 성경 전체를 보면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새롭게 이런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그죠? 네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그랬거든요. 이 천국 열쇠 베드로가 가졌다라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요 천국에 가면 베드로가 문 앞에 서가지고 그죠 뭐라 그러죠 여러분 그 미국 비행기 타고 오실 때에 입국 신사관 좀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그걸 열쇠라 생각해요 그런 농담들 많이 하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그런데 맞아요 틀려요 완전히 틀린 이야기예요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천국 열쇠를 어디서 쓰라고 주셨어요? 땅에서 매면, 그죠? 땅에서 풀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열쇠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필요한 게 아니고 어디서 필요해요? 이 땅에서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잘 믿어서 천국 가가지고 베드로한테 잘 보여가지고 천국에 싹 들어갔느냐. 그게 신앙의 핵심이 아니고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행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고 천국 열쇠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라는 겁니다. 그 빌립보서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다. 빌립보서 3장 2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신약 321면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예, 천국 시민권, 그죠? 하늘의 시민권이란 말은 이것도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민권이 무슨 말이고 뭘 말하는가라고 하는 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여기가 빌립보서잖아요, 그죠? 그,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전도를 갔을 때에 빌립보성에 갔는데 여기는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라는 말이 나와요. 식민지. 근데 빌립보가 로마의 식민지라라고 성경에 나오는 그 말이 빌립보 시민의 입장에서는 수치스러운 말이었을까요? 자랑스러운 말이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다 하는 거는요, 수치스러운 이야기야. 사도행전에 나오는 빌립보가 로마의 식민지다는 말은 자랑스러운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콜로노이아, 식민지라는 말은요,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그 어떻게 탄생했는가 하면은, 그 줄리어스 시즈가 암살당하잖아요. 그죠? 암살자의 대상이 누구였죠? 유명한 사람이? 브루투스. 그죠? 브루투스 너마저도 하는 그 이야기. 그런데 그 이야기를 남기고 브루투스가 암살에 성공했는데, 브루투스는 시즈를 죽이고 나면 사람들이 다 독재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로마의 영웅이 될 줄 알았어요. 죽이고 나니까 반응이 싸늘해. 자기들이 죽게 생겼어. 그래서 이걸 감당을 못하고, 시간에는 감당을 못하고 도망을 가버려요. 도망을 가고 동쪽으로 도망을 가죠. 로마에서 도망을 갔는데, 그 사이에 안토니우스라는 부장하고 시저의 후계자인 옥타비아누스가 연합군이 돼가지고 이제 전쟁을 해요. 도망갔다가 수습 좀 정신 차리고 해서 전쟁을 하는데, 거기 그 전쟁이 벌어졌던 곳이 빌립보예요. 거기서 브루투스군이 전멸합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거기서 굉장히 큰 승리를 거두죠. 그리고 그 빌립보를 로마의 식민지로 만들어요. 그 식민지도 무슨 식민지인가 하면은, 도시를 완전히 로마 스타일로, 그 예전에 마게도니아 스타일로 도시를 바꿔가지고 완전히 로마 비슷하게 스몰 로마처럼 로마식의 건축을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그 땅을 누구한테 주는가 하면은, 그 전쟁에서 수고했던 베테랑들, 퇴역군인들한테 줘요. 그리고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그 퇴역군인들과 함께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의 시민들하고 똑같은 권리를 갖고 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줘요. 이웃 이웃딸리 꿈이라 그러는데, 이탈리아 시민의 권리를 똑같이 갖고 살 수 있는 그 권리를 빌립보 시민들한테 다 주는 거예요. 그게 식민지예요.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로마 제국의 주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엄청나게 이렇게 자랑스러운 도시인가를 보여주는, 빌립보는 로마의 쇼 윈도우예요. 그 빌립보 시민만 되면 자동적으로 로마의 시민과 똑같은 자격을 가지는, 빌립보에 살면서 로마 시민처럼 사는 거야. 빌립보 살면서 로마 시민의 권한을 누리며 사는 거야.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로마 시민이 되면은 재판 안 받으면 누구도 이렇게 자기 위해를 가하지 못한다든지 상당히 많은 특권들이 있었어요. 그 특권들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빌립보 시민들인 거예요. 그게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이 갖는 로마의 시민권의 의미인 겁니다. 자, 그런 도시에 편지를, 로마 아주 특별한 도시에 바울이 편지하면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의미가 무슨 이야기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 사람들이 로마에 여행 가가지고 로마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민권을 내놓고 너 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쓰는 시민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보 시민들 대부분은 평생에 한 번도 로마에 갈 일이 없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죠? 이 사람들은 로마가 아닌 빌립보에 살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살면서 로마의 시민과 똑같은 영광과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을 그대로 써가지고,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말은요, 천국 들어갈 때 필요한 패스포트가 아니고, 이 시민권이 뭐예요? 이 땅에 살면서 하늘나라와 똑같은 권리와 특권과 영광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자격, 그것을 천국의 시민권이라고 이야기했다.
0: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은 말씀의 후반부를 계속해서 전해드리오니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죄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걱정하는 분들에게 여기 기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성경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죄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다른 곳을 찾아 방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오면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0: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BBN 한국어 방송의 오늘의 말씀 시간입니다. 비비엔 한국어 방송 오늘의 말씀, 이번 주는 최동갑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최동갑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구원의 소중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시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0: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왜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한 일들, 이 불행한 일들, 이 재앙들을 막지 못하시는 것일까? 아니면 왜 이것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뭐 쉽진 않습니다. 저에게도 몇 분이 질문을 해서 제가 좀 고민하다가 이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뭐 이런 일들은 우리 모두가 겪어오던 일입니다. 개인의 삶 속에도 있습니다. 각종 질병과 또 사고로 인해서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겪습니다. 이런 고뇌가 담긴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일은 있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도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을 주는지 불평을 했고, 시편에는 뭐 허다한 하여튼 많은 시편들이 그들의 아픔을 호소했습니다. 심지어 시편 22편 1절에는 예수님이 인용하셨던 이런 고백이 있죠. 하나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할 정도입니다. 이런 일들은 필비지합니다. 인류 역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세기가 들어서면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큰 전쟁이 두 번 있었습니다.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이 있어서 수백만 명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뭐 잘못해서 그렇게 희생당한 것은 물론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또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걸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캄보디아에서는 킬링 필드라고 그래서 크메르 루즈군에 의해서 700만의 인구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20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루안다, 코소보, 인종 대학살, 이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같은 민족끼리 왜 그렇게 싸움을 하는지. 21세기 들어서도 재앙은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죠? 9/11이라는 사건이 뉴욕 한 복판에서 이뤄졌습니다. 뭐 뉴욕만이 아니죠. 워싱턴에서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대항할 때마다 사람들은 정말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시리아에서는 지금도 대학살이 이루어지고 있고, 아프리카에서는 끊임없이 기근과 가뭄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과 사회와 국가 어느 것 하나 이렇게 빼놓을 수 없이 모든 사회 각 부분에서 우리는 이런 끔찍한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사람들은 부르짖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왜 우리에게 이런 불행한 일들을 자꾸 일어나게 하시는가? 아직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다면, 아직 이런 질문이 실감이 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다행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분명히 옵니다. 특별히 나 개인에게, 아니면 내 가족에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닥쳤을 때 여러분들은 질문하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일까? 왜 선하신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네, 여러분 오늘 제가 읽어드린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희는 환난을 당할 것이야.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어쩌면은 환난이 있을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환난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사건과 특정한 지역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고 묻는다면은 솔직하게 우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심정입니다.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뭐 그 지역에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고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만 아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지금은 우리가 마치 안개 속을 거닛듯이 이게 좀 희미하고 막연하고 불분명한 일들이 이 땅에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지금은 저희가 너무 섣불리 해답을 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지금은 불분명하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좀 성숙해지고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밝히 깨닫게 해주실 날이 있다고 믿고 우리는 그냥 사는 거예요. 그 모든 것에 우리가 다 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제가 가끔 식당을 가면은 내 성격인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메뉴를 우리 식구들한테 강요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집사람 잘 고를 줄 몰라서 이거 먹어, 이거. 이거 진짜 맛있어. 애들한테도 제가 뭐 맥도날드 가서는 안 하죠. 그래도 좀 좋은 식당에 한번 가면은 이놈들은 잘 모를 것 같으니까 난 먹어봤으니까 야 이거 맛있다 그냥 막 하면은 이놈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 선택을 주지? 아빠가 좋아하는 걸 주냐고. 이 소위 바보 같은 자식들만 내가 이게 좋은 거니까 너한테 얘기해야지. 막 강요를 하거든요. 이놈들이 불평을 해. 싫어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또 우리 아이들이랑 이제 식사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사람 이제 생일이 지나서 하여간 제가 좀 좋은 식당 가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우리 막내 아들이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는 자기가 어느 정도 아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대. 이 자식이 또 웬일이야.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나 제가 놀래가지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가 유스그룹 그 프레스팀을 찬양팀을 인도하는데 가끔 가다가 아이들을 데리고 식당에 가면은 자기가 꼭 아빠같이 하더래. 애들한테 이거 먹으라고 막 강요하고 이거 끝내주니까 이거 진짜 맛있는 애들이 싫어하는데 자기들이 먹고 싶은 게 있는데 왜 자꾸 주니어 네가 날 하느냐고 이 자식들아 니들이 몰라서 이거 먹으라고 막 자기가 그렇게 하더래요. 그러면서 야 아빠가 왜 그렇게 하는지 알겠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때 그 당시에 아이들은 이해를 못하죠.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아, 이게 왜 그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답니다. 여러분 지금은 모르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은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이 주어질 겁니다. 언젠가 우리가 좀 성숙하면은 누가 답을 주지 않아도 깨닫게 되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안개 속을 거닐듯이 불분명한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확실한 답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좀 불분명하다 그래서 이것이 영원토록 불분명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한 가지 이제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테네시에 살 때인 것 같아요. 테네시가 켄터키하고 이제 보도 경계인데 그 지역에 사는 우리 교인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밤에 신방을 갔다가 이제 뒤늦게 내려오는데 눈이 뭐 엄청 쏟아지는 거예요. 막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냥 뭐 와이퍼를 해도 눈이 막 그다 퍼붓는데 뭐 한밤중에 놀래가지고 뭐 하여튼 조심스럽게 운전하는데 헤드라이트 하나가 또 나간 거예요. 이 두 개 다 켜도 이게 잘 보이지 않는데 한쪽 헤드라이트가 이게 나가서 빛이 정말 앞이 이렇게 희미합니다. 보이질 않습니다. 겁이 나가지고 갈까 말까 하다가 근데 앞에 마침 큰 트럭이 하나가 딱 지나가는데 여러분 그 트럭 뒤에 이렇게 그 백라이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빛이 이렇게 보이길래 그냥 그거를 보고 따라간 거예요. 다른 건 정말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바로 앞에 보이는 희미한 트럭의 그 뒤 그거를 보면서 그냥 따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내시빌에 무사히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우리들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이 희미하고 이게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도 자그마한 불빛만 있으면은 그 불빛만 보고 따라가다 보니까 목적지에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들의 삶도 그렇구나. 때로는 구체적으로 특정한 지역에 특정한 사람들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막연하고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뭔가 자그마한 빛을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아주 희미하고 아주 좀 불분명한 상황에서도 볼 수 있는 자그마한 불빛을 우리에게 주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자그마한 불빛을 가지고 그걸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의 이해 폭이 넓어지는구나. 그걸 봤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주는 이렇게 자그마한 불빛이 몇 개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저희는 믿고 살아야 됩니다. 아,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106편이 뭐 수없이 많지만 시편 106편 1절에 있는 말씀 하나만 제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06편에 가시면은요 1절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34편 8절에는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참 이해할 수 없는 불행한 재앙들을,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됐을 때,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 자그마한 불빛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고통이나 악을 만드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비록 불합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만드시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창조 때도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는 참 보기에 좋았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가운데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선하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거기 고통당하는 자기가 만든 피조물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어떻게 즐길 수가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누가 믿겠습니까? 자기가 만든 이 피조물이 고통을 겪고 아파서 슬퍼하는데 그거 바라보면서 아 보기에 좋았더라? 이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이 세상에는 악이, 고통이 없었습니다. 이제 왜 하나님은 이 고통과 슬픔이 없는 세상을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고통과 악이 없는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죄로 인해서 이 땅에 고통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자유 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인간은 그 자유 의지를 내 욕심을 이루는데 잘못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고통과 재앙이 뒤따르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악의 기원이 바로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겪는 것들은 바로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과 행동에 의한 것이란 사실입니다. 아프리카의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갈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저 아프리카의 저 무고한 생명들, 아무 잘못도 없는 생명들이 왜 죽어가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여기는 음식이 많은데 그 나라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분한 양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충분한 양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발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루에 3,000칼로리, 4,000칼로리 필요한 거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무책임한 자세와 이기심에 달려있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버려지는 음식 찌꺼기 가지고도 세계의 기근 문제는 해결하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음식을, 양식을 주셨지만 이것을 나누지 못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굶주린 사람들을 눈앞에 두고도 자신의 배만을 채우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까? 에페어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쏘아 죽이는 것을 보고도 왜 이 땅에 악이 존재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정말 페어한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을 놓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는 것은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그 모든 문제는 바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 가지고 있는 손으로 총기를 휘두르면서 무고한 생명을 희생시킬 수도 있고 불쌍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고마운 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내 선택이에요. 로마서 8장 22절에 가시면은요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아주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기 나온 The whole creation has been groaning. 모든 피조물입니다.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통곡을 하고 있대요. 고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groaning. 탄식을 하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이 땅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을 당할 때 불합리하게 보이는 또 엄청난 재앙이 우리에게 왔을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다 설명은 줄 수 없고 구체적으로 왜 이런 일이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지역에 나타나는지 그거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거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러나 자그마한 불빛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걸 따라가다 보면은 목적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또 선하신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합니다. 비록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겪는다 해도 하나님은 그 잘못된 것 가지고도 선하게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사는 것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요셉의 이야기 잘 알죠? 형들이 정말 버렸습니다. 형들이 미워서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버린 요셉을 들어 세우지 않습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형들은 미워서 버렸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형의 미움을 받고 죽음의 위기를 겪은 참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 불행한 요셉을 들어 쓰신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불합리한 일이 있지만 참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선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그마한 불빛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정의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에 가시면은요 시편 1편에 나오고 있죠. 악인과 의인을 비교하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 땅에 악이 관영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플지 모르지만 고통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참 슬퍼할지 모르지만 언젠가 이 모든 것들은 주님 안에서 해결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잘못된 불합리한 것들은 반드시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이 아니라면 이 세상의 마지막이 됐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는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에 가시면은요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때는 더 이상 우리 피조물들의 이런 아픔과 고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질 때 이 땅에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궁극적인 우리 믿는 자들의 목표입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무능력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고난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고린도 후서 4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7절에 가시면은요, 누구보다 많은 고통을 당한 바울이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7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의 고통과 슬픔은 미래의 놀라운 영광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내가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겪기 때문에 큰 재앙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정의를 이 땅에서 이루어질 날이 올 겁니다. 그날 저희들은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결국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어찌 막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저희는 이 땅에 사는 한 그런 일들은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 7월 그때에 한밤중에 영화를 보던 사람들은 그날이 그들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에요. 평화롭게 영화를 보던 그들 중에 몇몇 사람들은 그날이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몰랐습니다. 언제 우리가 심장마비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될지 아무도 모르고 예고도 없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이 언젠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내 차를 들이받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예고도 없습니다. 갑자기 불이 나서 그동안 내가 소중하게 쌓아놨던 것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타고 가던 비행기가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하고 곤두박질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무런 예고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인생이 불안하고 연약하다는 사실을 우리 누구든지 다 이해를 합니다.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일은 나에게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언젠가 우리가 다 알게 될 것이고 이런 불안하고 두려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로 인하여 방황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그마한 불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깜깜한 게 아니에요. 뭔가 내가 겨우 따라갈 수 있는 자그마한 불빛이 우리 앞에는 언제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결국에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저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며 비난하면서 누구를 비난하면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그 자그마한 불빛을 따라가든지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개인적인 관계를 갖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갖기만 한다면은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개인적인 겁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관계를 가지고 계시냐에 달려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솔직하게 내 자신의 잘못된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영접하면은 이런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이 땅의 삶이 항상 불안하고 어떨 때는 불합리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예비하신 삶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개인적이고 인격적입니다. 개인적이란 말은 나 자신의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이고 인격적이라는 말은 내가 부모님, 살아계신 부모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나를 따르면, 너희가 나를 의지하면 나는 이 세상을 이겼어. 이 세상의 모든 유혹과 어려움을 이겨내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지금까지 BBN 한국어 방송 오늘의 말씀 최동감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리셨습니다. 말씀을 전해드리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제 BBN 웹사이트를 통해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살아가시는 것이 힘드십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셔서 힘을 얻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PBN 한국방송에서는 청취자님에게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또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공부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PBN 성경대학을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PBN 성경대학은 온라인으로 성경 강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각자의 속도에 맞추어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PBN 성경대학에 등록해서 공부하는 분들 중에는 다양한 직업의 소유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학생들의 나이가 13살에서 92살로 다양하지만 직업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은 영적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대학은 다섯 개의 과정으로 초신자를 위한 가이드, 성경교리, 성경각권연구, 성경인물연구, 기타 그리스도인의 가정 등이 있으며 신앙생활을 할 때 일상생활에서 벗어나지 않고 체계적으로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가입 방법은 등록하기를 클릭하시고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누구든지 원하는 시간에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번 등록하기를 권해드리며 웹사이트는 www.bbnbi.org입니다.

0: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오아시스처럼 여러분의 영혼에 생명수를 제공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0: 영혼의 푸른 초장. 영혼의 푸른 초장은 우리들의 영혼이 늘 푸른 초장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에는 시애틀 형제교회를 담임하시는 권준 목사님입니다.
1: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감동시키는 블레싱 40일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이번 공동체 40일의 주제 성경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눔으로 인해서 이제 두 주에 시작되는 우리 블레싱 40일을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에 또 새로운 고백과 결단을 가져다 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자, 하나님 말씀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자, 손들어 보시고 저는 여러분의 손에 늘 말씀 있게 되기를 바라요. 함께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변합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삶이 변화되어져요. 생각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성품이 변합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 존재 자체가 변합니다. 존재 자체가 빛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존재 자체가 빛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빛을 발해 얼굴에는 생기가 돌면서 얼굴 색이 변해요.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빛이 나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당신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그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당신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네. 너무 광채가 나니까 궁금하죠? 궁금하니까 한번 물어봐야죠. 물어보시죠. 혹시 네, 그리스도인입니까? 네, 그리스도인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빛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빛의 사람이에요. 나는 누구다? 빛의 사람이에요. 빛의 사람이.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자기를 한번 소개해 주세요. 나는 빛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소개해 주세요. 나는 빛의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빛의 사람이. 네. 빛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빛을 바라십시다. 빛을 바라십시다. 우리 가정에서, 이 사회에서 여러분 빛으로서 빛을 바라십시다. 빛을 바람으로 인해서 생명을 살리고 빛을 바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한 그러한 가정을 이루어가고 빛을 바람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나눔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여러분 빛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음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의 이 마태복음 5장은 팔복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팔복은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팔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팔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너희들, 애통하는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의에 주리고 목마름으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청결한 마음으로, 그리고 화평을 가져오는 삶으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너희들, 그러한 너희들은 누구다? 팔복의 삶을 살아가는 너희는 누구다? 뭐라 그랬어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시작인 거예요. 팔복의 삶을 살아가는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되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은 선언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세상의 빛이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망이야. 너희가 없으면, 그러면 세상은 소망이 없는 거야. 너희가 빛을 발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세상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의 빛을 비추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빛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비추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빛이다. 어디에? 어디에? 세상에. 세상에. 여러분, 빛의 특성은 무엇이겠습니까? 빛의 특성은 첫째, 빛은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 존재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빛이지 교회 안의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명가게 가보셨습니까? 이 조명가게를 이렇게 가서 보면 다양한 조명들이 거기 다 모여 있어요. 다양한 조명들이 거기 다 모여서 빛을 발하고 있어요. 보기가 참 좋아요. 그 조명가게 들어가 봅니다. 여러 가지 그 조명들이, 다양한 조명들이 다 빛을 발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조명들이 조명가게에 모여 그곳에서 빛을 비추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것이죠. 집으로, 사회로, 세상으로 나가 빛을 비추기 위해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만 밝다면 이 세상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무대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어두운 세상이에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어두운 곳이에요. 왜?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 빛을 비추게 하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리더를 세울 때, 레드를 세우는 데 있어서도 교회를 얼마나 많이 다 나오느냐, 교회를 얼마나 잘 섬기느냐, 여러분 그건 기본이에요. 그건 기본이고, 사회에서 얼마나 빛을 비추고 있는가, 세상에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가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6년 전에 이 땅에 형제교회를 세우신 것은 형제교회 하나 잘해보고자 세운 것이 아니라 세상을 잘해보기 위해 이 형제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렇게 모여있는 우리 형제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이름으로 모여있는 이 안에 2,000명, 3,000명이 그것을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2,000명, 3,000명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삶의 한복판에서 2,000개, 3,000개의 교회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 사회가 깨끗해져야죠.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 사회가 밝아져야죠. 나라와 민족이 희망이 있어야죠. 여러분, 빛은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둘째, 빛의 특성은 빛은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빛은 드러나야 합니다. 숨겨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그랬어요. 빛은 비추어야 돼. 그것이 빛의 특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은 서로 싸우지만 성도는 서로를 사랑하고, 세상은 서로를 의심하지만 성도는 서로를 믿어주고, 세상은 자기 것을 챙기지만 성도는 서로의 것을 챙겨주고, 세상은 자기 이익을 위해 살아가지만 성도는 축복하며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빛의 삶인 거예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곡식을 담을 때 사용하는 용기예요. 무게를 재는 양동이입니다. 여러분, 그 양동이를 뒤집어서 그 안에 등불을 켜놓으면 그 안은 환하겠지만 밖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불을 밝히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만 빛을 발하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교회 안에서만 불을 밝히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양동이 안에만 있으면, 양동이 안에서만 빛을 발하면 여러분 결국 어떻게 돼요? 산소가 부족해서 그 등불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어느 분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거름과 같다 그랬어요. 교회는 거름과 같다. 뭉쳐 있으면 냄새가 나지만 흩어지면 양분이 되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된다. 교회는 거름과 같은데 뭉쳐있으면 냄새가 나, 흩어지면 양분이 되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된다. 여러분,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선한 영향력을 주어야죠. 빛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오직 교회 가는 것뿐이라고 한다면, 행실은 똑같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아닌 것이죠. 착한 행실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빛으로서의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6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착한 행실을 보고. 저는 이 마태복음 5장 16절을 읽을 때마다 제가 꼭 기억하는 사건이 있어요. 지금도 잊지 못하는, 아직도 잊을 수 없는 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10년 전 이 북한 황해도의 한 고아원을 방문했을 때 일이에요. 그들이 추운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잠바를 준비해서 가져가서 잠바를 나누어 주었어요. 그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이 추운 겨울을 어떻게 날 수 있을까, 그 필요한 것이 잠바라고 해서 잠바를 준비해서 가져다 주었어요. 잠바를 주고 나오는데 그 고아원 그 원장님이 제 손을 붙들고 감사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아니면 누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아니면 누가 여기까지 찾아와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선한 행실을 보고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교회가 얼마나 크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어떻게 사느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보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모여있는 교회로서의 모습 보다 세상에 흩어진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보다는 생활신앙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 예배에 얼마나 많이 출석했는가가 아니라 세상에서 얼마나 주의 말씀대로 사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는 것은 모이는 교회로서의 삶은 훌륭한데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삶은 낙제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복음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겠습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삶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 삶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 교리를 이해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는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세상은요,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 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 보고 욕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그들이 감동을 받아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예수 잘 믿는 사람 보고 싶다는 거예요. 문제는 적당히 시원치 않은, 시원찮게 믿는 그 사람 보고 세상이 비웃고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빛의 사람이에요. 빛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오늘 말씀이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착한 행실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에서 이제 한 걸음 나아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에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으로 나아가야죠. 여러분, 우리가 왜 선을 행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이유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내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선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은 바로 선행을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감동할 만하고 은혜로운, 감동할 만한 그 선하고 은혜로운 행위를 보여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선행을 보고 감동을 받게 되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빛을 비추어 착한 행실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는 이 땅에 바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선교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돼. 어떻게? 선한 행실로, 착한 행실로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돼. 축복하는 삶으로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돼. 이것이 바로 선교적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선한 행실로 살아가는 습관을 길러야 되겠다. 습관을 연습해야 되겠다. 습관을 연습해서, 습관을 길러내서 뭡니까? 우리의 삶이 자연스럽게 선한 행위를 베푸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적 삶,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일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번 2017년 공동체 40일을 이렇게 정한 거예요. 세상을 감동시키는 블레싱 40일. 그래서 이 40일 기간 동안에 세상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선교적인 삶의 습관을 연습하자는 거예요. 네. 연습하는 거예요. 이 40일 동안 연습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바로 자연스럽게 이 세상을 축복하는, 세상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자, 그러한 선교적 삶을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상식적인 것, 지극히 상식적인 거지만 너무나 중요한, 이 세상을 축복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다섯 가지를 우리가 이 공동체 40일 통해서 우리가 연습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bless, B-L-E-S-S, 이 다섯 가지. 그리고 첫 번째 B, bless, 축복하는 삶을 연습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면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그 사람을 축복하는 그러한 삶이 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축복하는 삶이 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L이에요. L은 listen이에요. 경청하는 삶을 연습하자는 거예요. 상대방의 아픔과 상대방의 고민과 상대방의 문제를 잘 들어줄 수 있는, 그래서 잘 이해하는, 그럴 때 여러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경청하는 삶을 연습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입니다. 이는 it, it. 함께 식사를 나누는 삶. 이런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식탁 공동체 함께 식사를 나눔으로써 뭡니까?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축복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S. S는 serve입니다. 섬기는 삶을 우리가 연습하자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기보다는 우리가 이 섬기기를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함께 연습해가자. 그리고 마지막 S는 sent, 파송받은 삶을 우리가 연습해가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선교사다라고 하는 이 자각, 여러분 이 자각이 있으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40일 과정을 통해서 이 다섯 가지를 우리가 함께 연습함으로써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착한 행실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써 세상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축복하는 그러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이 다섯 가지가 정말 너무나 중요한, 이 세상을 축복하는, 세상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중요한 다섯 가지, 이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이 세상을 감동시키는 블레싱 40일 이것을 주제로 잡고 그리고 이제 준비하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 공동체, 우리 사역팀들이 이 블레싱 40일을 준비해 나가는데 참 너무나 감사해요. 함께 모여서 열심히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정말 이 블레싱 40일이 우리를 축복하고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우리가 축복의 공동체로 살아가기 위한 그러한 일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블레싱 40일을 통해서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잘 연습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경험이 되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훈련할 수 있을까 해서 아이디어를 막 짜내고 함께 같이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그렇게 준비하는 우리 공동체, 우리 사역팀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떤 아이디어는 제가 들어보니까 제가 좀 거북하기도 해요. 좀 쑥스럽기도 해요. 어떤 아이디어냐면 추첨을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추첨을 해가지고 이 당첨된 사람이 저하고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제가 밥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자는 거예요. 제가 추첨을 해서, 그래서 내가 이게 같이 밥을 사고 같이 밥을 먹는, 좀 뭔가 좀 쑥스럽긴 한데 그래도 제가 우리 공동체 40일에서 나온 아이디어라 제가 순종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이 많은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만 당첨해서 하는 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5주 동안에 이 40일 동안에 그래도 내가 최소한 다섯 분하고 내가 식사를 함께 밥을 사며 같이 교제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명 뽑을 게 아니라 다섯 명을 뽑으면 좋겠다. 우리 공동체 팀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참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 블레싱 40일을 통해서 정말 축복하는 삶, 세상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훈련, 그러한 연습, 이것이 몸에 배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러한 일이 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참 연구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장식팀들, 우리 장식팀들 너무나 감사해.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주차장에서부터 들어오면 나비에 여러분 이렇게 장식되어 있는 모습, 시간을 내어서 자기 재능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오리고,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대로 이 현수막도 그렇고 말이죠. 얼마나 참 잘 만들어냈습니까? 제가 라비 이렇게 딱 들어오면서 이 딱 보는 순간 그냥 그 자체가 제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이 수고와 이 노력, 그들의 헌신, 그 아름다운 모습이 제게 이렇게 비춰지면서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블레싱 40일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감동이 되면서 기대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감동시키는 블레싱 40일 여러분도 기대하세요. 여러분도 기대하세요. 여러분 기대하시고, 그리고 정말 이 40일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내 삶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향해 살아가야 되는지, 정말 내가 축복하는 삶, 이 세상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삶, 그런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는 것 여러분 기대하시고, 그리고 함께 참여하세요.

서로를 축복하고, 만나면 작은 것이지만 그 착한 그 행실로 감동을 주고, 잔잔한 감동을 주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의 그러한 모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이 블레싱 41을 준비하면서 우리 형제 교회, 이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을 들여서 세상을 감동케 하는 한 프로젝트에 우리가 동참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제 마음에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그분의 삶과 그리고 그 사역을 축복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또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분은 한국 야구계의 레전드라고 불리는, 전설이라고 불리는 이만수 감독입니다. 고교 야구와 그리고 80년대 90년대 한국 프로야구의 모든 최초의 기록을 만들어낸 분이에요. 2014년 한국 프로야구 감독으로서 은퇴하고 지금은 야구로 재능 기부를 하고 살고 있는 야구 전도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열악한 그 지방의 유소년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낙도라든지 이런 아주 열악한 지역을 찾아가서 그 유소년 그 아이들, 그 야구의 꿈을 키우고 있는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용기를 주고 꿈을 심어주는 그 재능 기부를 하고 있어요. 감독을 그만두면 무엇을 할까 생각하는 가운데 그는 야구로 받은 사랑을 야구로 돌려주는 재능 기부를 하며 살아야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2014년 감독직에서 은퇴하고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막막한 순간에 그가 아내의 말을 듣게 됩니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아내의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평소 재능 기부를 약속해 놓고 시간이 남는 지금 왜 실천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운동하는 사람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이 아내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리고 나서 2013년 현역에 있을 때 라오스에서 개인 사업을 하는 지인으로부터 라오스 아이들에게 야구를 가르쳐 달라는 부탁을 받은 그 일이 생각이 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시간이 나면 내가 가겠다라고 대답했던 그 일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 그는 연말에 라오스를 찾아갑니다. 이 라오스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가 파송한 박성천 선교사님이 계신 곳이기도 합니다. 야구장도 하나도 없고 야구도 모르는 야구 불모지인 나라, 그곳에 그는 라오 브라더스라고 하는 유소년 팀을 만들고 그리고 자신의 사비를 들여서 훈련을 시키고 작년에는 그 학생들을 한국으로 데려와 야구 관람을 하게 하고 직접 한국 학생들과 시합을 하게 하기도 하고 그들의 인생에 꿈을 심어주는 야구 전도사로서 축복의 삶을 살아갑니다. 라오스뿐만 아니라 그가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꿈나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야구를 통해 받은 그 사랑을 야구로 나누겠다라고 하는 이 재능 기부, 내게 있는 이 재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재능을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는, 그래서 세상을 감동케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에게는 또 하나의 꿈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꿈이냐면 라오스의 첫 야구장을 세우는 거예요. 야구장이 없는 그런 나라, 야구 불모지인 그곳에 첫 야구장을 세우는 것입니다. 축구장을 빌려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야구장을 건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별명을 따서 헐크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재단을 만들고 그리고 이를 위해 기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게 세상을 축복하는 감동케 하는 이 40일 이 캠페인을 생각하면서 이 40일을 마칠 때 이만수 감독님을 초청해서 그분의 신앙 간증을 들으면 참 너무나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연락을 하게 됐고 그리고 우리의 초청에 그분이 오시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0: 우리 성도들을 만나고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또 간증으로 들려주고 우리에게는 그 간증이 또 큰 힘이 되고 그리고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이만수 집사님에게도 우리의 이러한 또 초청하고 또 간증을 듣는 그러한 우리의 또 삶이 그분에게 또 큰 위로와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라오스에 이 첫 야구장을 이 건립하는 일에 저는 우리 형제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이 한 부분이 되어서 사랑의 헌금으로 동참해서 축복하였으면 너무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 40일을 마치는 그 주간에 이제 오셔서 우리에게 그분의 간증을 들려주게 되고 또 그 간증과 함께 정말 이 라오스 땅에 이 첫 야구장이 또 세워지는 이 일에 정말 그 나라를 또 축복하는 그러한 일에 우리가 한 부분이 또한 동참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의 한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도 이번 블레싱 40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재능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재능이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이 세상을 축복하는 일에, 세상을 감동케 하는, 그래서 잔잔한 감동을 흘려보는 일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재능 기부를 통해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건강과 지식과 물질과 재능을 사용해서 세상을 감동케 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지, 왜 이렇게 섬기는지, 왜 이렇게 축복하는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이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럼으로써 세상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그러한 삶.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렇게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 속에 복음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그들의 삶의 삶 속에서 우리를 통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이 세상이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역사들, 그러한 역사를 일으켜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블레싱 40일을 통해 정말 우리의 삶이 축복하는 삶으로 그렇게 연습이 되어지고 습관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 안에 자연스러움이 되어서 이 다섯 가지를 통해 잔잔한 감동을 가져다 주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호기심을 가져오게 하고,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 이 일을 향해 우리 함께 이 블레싱 40일 기대와 함께 이 여정을 같이 여러분 또 함께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빛의 사람입니다. 빛은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빛은 드러나야 합니다.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로, 착한 행실로, 작은 것이지만 잔잔한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선한 행실, 그러므로 세상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이 일을 향해, 이것을 향해 함께 정말 선교적 삶을 또 살아가는 선교사로서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1: 영혼의 푸른 초장,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의 비전을 가진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 얻기 원하시는 분은 시애틀 형제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승리를 말씀으로 증거하고 찬양으로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들은 길가에 들은 가시떨기밭에 뿌려져서 열매를 얻지 못하거나 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뿌려져서 많은 결실을 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풀어주시기를 씨는 말씀이고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서 결실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옥토처럼 부드럽게 만들어야만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그 순간까지 쉬지 않고 노력하겠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0: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 대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서윤영. 236번째 시간. 문제는 일본이었다. 교회가 감리교와 장로교가 연합이 되어 일본과 맞섰고 민족 계몽을 위해 힘을 쓰는 가운데 그들을 우는 사자처럼 노려보고 있는 자들이 항상 주위에 포진돼 있었다. 그들이 바로 일본이었다. 통감부 이등박문 통감은 초기에 대한을 자기들의 속국으로 확실히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동원한 상태였다. 그중 제일 요주의한 곳이 바로 교회였다.
1: 현지인 목사를 세운다는 것은 성교학적으로 그 결실을 맺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그 열매가 한 사람의 목사를 세우고 그로 인해 선교사들이 아닌 현지인들에 의해 교회가 운영되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런 차원에서 일곱 명의 목사의 탄생은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 있어서 아주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의미는 교회뿐만이 아닌 민족에게도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민족 계몽의 주체가 서양 선교사들에게서 우리 민족에게로 돌아선 터닝포인트가 되었다고 할 수 있죠.
2: 이거이 드디어 목사님이 되시는구만 기래요. 이 얼마나 기다린 이름내까.
3: 이제 정말로 길선주 목사라고 불러야 하겠구만 기래요. 길선주 목사님.
4: 아직은 안수를 받은 몸이 아닙니다. 기록히 부르지 말라고요.
2: 안수만 안 받았지? 사람들은 다 목사님으로 부르고 있는데 뭐이가 그렇습니까?
4: 목사라는 것이 그냥 직분입니까? 그만큼 일을 해야 하고 또 저...
3: 목숨을 내놓을 각오를 해야 하디요. 이 땅에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이 현실이니까요.
2: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경사 아닙니까? 기라성 같은 분들이 그것도 7식이나 목사로 안수를 받다니요.
4: 아직 많은 일들이 남아있습니다. 목사가 되기까지도 많은 일이 남아있지만 목사가 되어서도 어떻게 그 직분을 해야 할는지 많은 일들이 남아있습니다.

0: 문제는 그자들이 안수를 받는다는 것인데 지금은 비록 1급이지만 이 수가 입원을 시작으로 점점 늘어난다 이건데.
1: 그렇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감리교도 곧 목사를 세운다고 합니다. 그럼 조선엔 우리가 상대할 조선인 목사들이 마구 늘어나게 되는데 아 이거 골치가 아프고 생겼습니다. 골치가요.
0: 교회에 대한 내가 이 땅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골칫거리였다. 문제가 아닌 적이 없었어. 이젠 그들이 목사가 되고 나면 그 위세가 하늘을 찌를 것은 분명한데 말이야.
1: 사장이 그것을 꺾어놔야 하는 것 아닙니까?
0: 어떻게 그 기세를 꺾어놓는다. 어떻게 말이야.
2: 평양 장변 교회에서의 장로교 동노회의 구성은 한국교회의 일대 변화를 가져온다. 네비우스 선교 정책에 의해 그간 준비해온 자립을 이루는 계기가 된다.
3: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개최된 동노회에서는 7명의 목사를 세우고 장로 53명, 교회 988개, 세례교인 7만 명의 교인들이 모이는 노회로 출발을 했습니다. 목사 7명은 당시 교세로선 그리 적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교회 선교의 결실이 25년 만에 이루어진 값진 결실이었죠.
4: 아이 그러면은 이제 우리도 우리 조선 사람한테 안수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까?
5: 그저 그럴 수 있지 않겠나. 우리 사람들이 안수를 받는데 굳이 서양 선교사들에게 안수 받을 수 있겠나?
4: 뭐 듣기만 해도 억수로 좋습니다. 참말로 듣기만 했던 우리 사람들이 목사가 된다니
6: 이렇게 좋네.
4: 아 그러면 안 좋습니까? 막 지는 좋아서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5: 무이가 문제가 있습니까? 얼굴이 우둡습니다. 에? 지난번에 말한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4: 뭐 말인겨? 에? 아이 외놈들 어차피 각오를 해야 하는 게 아닌겨.
6: 그렇게만 생각하기엔 너무 큰 시험이 될까봐 그렇디. 지금보다는 훨씬 더 큰 시험을 받아야 하는데 말이야.

0: 계십니까?
1: 장로님들, 어서 오시라요.
2: 계셨더랬구만요. 우린 안 계시면 어쩌나 했디요.
1: 안에서 생각 좀 해시다.
2: 생각이요? 아니, 무슨...
0: 뭐 같습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이끌고 민족을 밝은 길로 인도하느냐, 뭐 그런 것을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2: 안수 받으실 날을 바꿔보니 걱정이 되시디요. 깜깜한 이 세상에 빛을 어떻게 비춰야 하느냐고 말입니다.
1: 그렇습니다. 이 민족에게 드디어 주의 종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우리들이 잘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까봐 내 걱정이 앞섭니다.
2: 너무 기력에 심려 마시라요. 지금도 잘 해오시지 않았습니까?
0: 아,요. 그럼요. 우리 장대현 교회를 그간 이끌어오신 분인데 뭐이가 걱정을 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시라요. 우리가 기도를 할 테니까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겁니다. 그러니 믿음을 굳게 하시라요.
1: 고맙습니다. 내래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으니까니 힘이 납니다. 힘이요.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 대 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출연 우문희, 이명숙, 유재상, 성수경, 이윤정, 홍승표, 이상헌, 정훈석.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서윤영. 236번째 시간이었습니다.

BBN의 역사는 35년이 넘었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8개 언어로 라디오 방송을 내보낸 지는 이제 6년 정도 되었습니다. 아직은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년 전 세계적으로 ITL 카드라고 하는 청취자 초청 카드를 통해서 방송을 알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역에 동참해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께서도 ITL 카드를 신청하셔서 방송을 소개하고 알리는 일에 함께 동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청하실 때는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필요한 만큼 또한 필요한 언어권의 ITL 카드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으로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보면 내게 주신 구원이 흔들리는 것만 같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어두운 마음이 변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0: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4장에서 19장 말씀입니다.
4: 제14장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게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를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를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를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근심과 곤고와 및 너의 수고하는 고욕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학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패권자의 호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평안하고 정원하니 무리가 소리질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 백향목도 너로 인하여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뜨리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착벌할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음부가 너로 인하여 소동하여 너의 음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에서의 모든 영웅을 너로 인하여 동하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으로 그 보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의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지오리로다.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리로다. 열방의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건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어 쫓겠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빠진 죽음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자기 땅을 망케 하였고 자기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일반으로 안장함을 얻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의 후손은 영영히 이름이 나지 못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그 자손 도륙하기를 예비하여 그들로 일어나 땅을 취하여 세상의 성읍을 충만케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그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으로 고슴도치의 구렬과 물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피로 소재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 사람을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발 아래 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변순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스왕이 죽던 해에 받은 경고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는 나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빈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너의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너의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게 되었도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항우를 떨어져 행하는 자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2: 제15장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말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길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익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미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털을 없이 하였고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 소리는 야스가리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전사가 크게 부르짖으며 그 혼이 속에서 떨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귀인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로 도망하여 울며 루잇 비탓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부르짖으니 니므림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포도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불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 엘림에 미치며 디몬 모래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의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4: 제16장 너희는 이 땅 치리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 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여자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모략을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오정때의 밤같이 그늘을 짓고 쫓겨난 자를 숨기며 도망한 자를 발각시키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로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 피할 곳이더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의 왕위는 인자함으로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신함으로 판결하며 공평을 구하며 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의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 과장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기라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심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심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나의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너의 농작물에 떠드는 소리가 일어남이니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그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나의 창자가 기랄에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 사람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무효하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오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소용이 없이 되리라 하시더라.
2: 제17장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 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람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백성이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 손으로 이삭을 뵌 것 같고 르바인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오히려 죽을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질과 이 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으며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바라보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단을 쳐다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바라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 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초소와 작은 산꼭대기의 초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네가 자기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자기의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은 까닭이라. 그러므로 네가 기뻐하는 식물을 심으며 이방의 가지도 이종하고 네가 심는 날에 울타리로 두르고 아침에 너의 씨로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을 때 바다 파도에 뛰노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중돌하였을 때 큰 물의 몰려옴같이 그들도 중돌하였도다. 열방이 중돌하길 많은 물의 몰려옴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의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드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략한 자의 분깃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의 보응이니라.
4: 제18장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 경첩한 사자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더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거하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호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종용이 감찰함이 죄인은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에게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끼쳐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과하하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과동하리라 하셨음이니라. 그때에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하며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서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2: 제19장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그가 애굽인을 격동하사 애굽인을 치게 하시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 도모는 그의 파하신 바가 되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 객에게 물으리로다. 그가 애굽인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이시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치리하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 시냇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달과 같이 시들겠으며 날 가까운 곳 날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아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무릇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는 슬퍼하며 물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백목을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애굽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원의 방백은 지극히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모략은 우준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네게 고할 것이니라. 소원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지파들의 모퉁이 돌이언을 애굽으로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사뜩한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으로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나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나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그날에 애굽인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흔드시는 손이 그 위에 흔들림을 인하여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모략을 인함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의 가난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다섯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장망성이라 칭하리라.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연고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드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인이 여호와를 알고 재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수월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인고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니라.
3: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이사야 14장에서 19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세상에 유한한 것들을 선용하여 영원한 가치에 투자하라는 말씀입니다. 감사하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짧은 인생으로 영혼에 투자할 수 있는 갖가지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저희가 믿기로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BBN에 보내주시는 그 기도와 그 선교 헌금이야말로 하늘에 쌓는 아름다운 투자가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투자에 함께 하실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희 웹사이트에 상단에 보시면 선교 후원란이 있습니다. 그곳을 통해서 방송 선교사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어떤 종교의 교과서에 보니까 이런 말이 써져 있었습니다. 교회는 영원한 행복에 들기 위한 확실한 보증으로 세례 위에 다른 방도를 갖고 있지 않다. 또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며 라고 말입니다. 어떤 종교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종교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여기에 크게 잘못된 오류가 있음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신약 성경에 의하면 사람의 죄가 씻어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그 어떤 행위나 의식으로는 사람의 죄가 용서되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죄와 나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씻겨집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어떤 의식으로나 행위로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실 때 여러분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누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BBN 찬양의 말씀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랫동안 미국 복음주의 교회를 통해 탁월한 목회와 말씀 사역을 해오신 도널드 허벌드 목사님의 성경 강해 시리즈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강해가 계속되는데요. 말씀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치먼드 침례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경찬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여러분을 찬양의 말씀 시간으로 초대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찬양의 말씀 시간에 김경찬 목사입니다.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에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큰 부담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인하여 심령의 매임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 짓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이곳 저곳으로 가는 곳마다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서 바울이 마침내 두로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바울과 나누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의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세 저희가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가니라. 바울은 여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가 탄 배는 두로에 도착해서 아마도 화물을 내리고 또 다른 화물을 싣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한 주간을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두신 믿음의 사람들과 그 가족들과 함께 풍성한 교제를 누렸습니다. 제 자신이 그곳에 바울과 같이 있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있는 가족들로 하여금 바울을 돕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제자들과 가족들을 이방인을 향한 위대한 사도의 마음과 생각을 통하여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이 짧은 체류 내용이 성경에 포함된 이유는 본문을 보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이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메시지 때문입니다. 4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보고 있는 21장의 바로 전장인 20장의 23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여러 도시에서 성령님께서 그에게 증거하시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란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한 것을 기억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나오는 바울의 말은 성격상 경고의 말씀인데 그 말은 고난이 바울 앞에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바울을 포기시키지 못했습니다. 주 예수 안에서 바울은 용기가 대단했고 능력이 견고했으며 확신이 있었습니다. 평생 그리스도의 뜻을 위하여 엄청난 고난을 받아왔기에 더한 고난이 그 앞에 있다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많은 유대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 얻는 믿음에 이르게 할 수만 있다면 그 인생에 더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1장 4절에 있는 말씀은 긴급한 명령으로 보입니다.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잠시 후에 이 장에서 또 다른 경고, 즉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영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서술 혹은 암시가 사도 바울에게 전달될 때 우리가 발견하게 될 한 사건 때문에 이 질문을 대답하는 것을 잠시 기다리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것을 머리에 두고 본문을 계속해서 읽도록 하십니다. 바울은 두로에 있는 제자들을 뒤로 하고 떠났습니다. 2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에 매우 가깝게 왔습니다. 가이사라는 매우 잘 알려진 도시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도시 안팎으로 주변에서 일어났던 다양한 일 때문에 성경의 관점에서는 매우 잘 알려진 지역이었습니다. 누가는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퍼져나가기 전부터 빌립을 크게 사용하셨고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는 복음 전도자였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빌립의 집은 가이사랴에 있었고 바울과 동행자들은 빌립과 그 지역의 다른 믿는 자들의 집에 유하게 되었습니다. 구절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여기에 유대로부터 내려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아가보라고 이름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달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님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불과 몇 절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바울은 세 번째 경고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누가가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바울이 여러 번의 경고를 받았다고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시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에서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한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려는 결심을 단단히 했고 그래서 그는 가이사라에 마침내 왔고 거기서 며칠을 묵는 동안 유대에서 이 선지자가 와서는 주님의 뜻에 대하여 깜짝 놀랄 만한 가시적인 증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는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신의 손목과 발들을 묶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오늘날 어떤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은 바울이 그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한 것이 아니냐에 대한 논쟁을 합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서 논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이방인을 향한 위대한 사도 바울의 심령과 수고를 판단하는 자리에 서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문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는 많은 어려움뿐만 아니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셨음이 명백한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고 지시한 것 외에 어떤 다른 결론도 내릴 수 없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하나님의 뜻 안으로부터 벗어나 있었고 만약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놓쳤다면 제가 하는 것은 바울이 가장 가치 있는 동기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는 신자에게 핑계거리를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생애와 서신서들을 여러 해 동안 공부해 오면서 바울의 생각을 안다고 믿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불순종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이 실제 계획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바울이 주저앉아서 하나님,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렵니다 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 사도의 마음과 생각이 아니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는 바울이 그 심령에 너무나 예민하게 느끼고 있던 매임으로 인하여 판단력을 잃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거기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갈망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도 바울의 사역을 통하여 세계 곳곳에서 일하신 것처럼 일하시는 것을 보기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열정과 열심에서 오는 부담이 너무 커서 또 판단력을 잃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지시하는 것을 놓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잘 알려진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한두 번씩 어떤 특정 상황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뜻을 놓쳐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심령에 격려가 되는 것은 제 나름대로 가진 가치 있는 동기로 인해 제가 주님의 뜻을 놓치는 경우라도 하나님께서 제 심령을 도우신다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신의 주제를 넘어선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 심령에 가진 엄청난 무게의 매임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바울을 너그럽게 봐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바울에게 있는 문제를 경감시키려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만약 이런 일이 사도 바울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면 또 바울이 너무나 큰 부담감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에 대한 판단력이 약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놓칠 수 있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항상 열어놓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언제나 주 예수님께 있도록 해야 하고 우리의 동기가 항상 그리스도 예수의 존귀와 영광을 위한 것이 되게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우리의 심령을 복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해주시며 뜻을 아는 것뿐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순종할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도널드 허벌드 목사님의 사도행전 강해를 청취해 주셨습니다. 말씀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치먼드 침례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경찬 목사님이셨습니다. 들으신 말씀으로 오늘 남은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지난 한 해 동안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살자의 숫자가 더 많다는 사실에 보고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단했으면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릴까 안쓰러운 마음도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고 있던 사실 한 가지 때문에 더욱 안타까워했습니다. 그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통 자살하는 사람들은 죽어버리면 끝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 후에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삶이 고단하고 힘드십니까? 그래서 죽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아서 다음 세상에서의 참된 행복을 기대하실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 BBN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다음 세상을 준비할 자세한 안내가 잘 되어 있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하나님 말씀으로 굳게 서서 진리를 선포하며 선별된 찬양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찬양 시간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BBN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BBN 방송 사역을 후원하시고 기도하시는 분들과 함께 그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여전히 의심이 가거나 확신이 서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담 없이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기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기독교 역사 이래로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이나 이해들은 많은 오해를 가져왔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기독교에 대해서 편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3장 2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전도하시고 병자를 고치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미쳤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그 옛날부터 오늘까지 교회 밖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복음을 들고 전도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당신을 위해서라면 여러분들은 이 사실 앞에 어떤 감정을 가지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로마서 5장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경건하지 않는 죄가 많은 저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0: 전혀 광고 없이 순수 청취자들의 후원으로만 운영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0: 생명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도록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성경을 받아든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 시간은 성경의 올바른 이해와 실천적 안목을 제공하며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확신 가운데 함께 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도를 전하며 그리스도인들의 성서적 비전을 일깨우고 있는 정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큰 은혜와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오늘의 제 모습을 보시면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리버티 신학대원에서 사역할 때 지금보다 훨씬 더 몸도 가볍고 달리기도 잘하곤 했었습니다. 제 연구실에서 학교 구례시장까지 한 2, 300m가 되는 그 길을 제가 점심 먹기 위해 단숨에 달려갔습니다. 단숨에 안 쉬고 그것도 양복을 입고 구두를 신고 넥타이까지 매고 이 모습으로 단숨에 달려가 점심을 먹곤 했었었습니다. 그때는 제 몸의 지방질 비율이 훨씬 적었고 근육질 비율이 훨씬 많아서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이 이제 과거형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그때 그 젊은 모습을 회복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뭐 괜찮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나 우리 영혼의 근육질, 영혼의 지방질 문제입니다. 이 문제만큼은 과거만을 자랑하는 것으로 끝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을 더 많이 살수록 그리스도인으로 더 오랜 삶을 살아갈수록 실상은 더 영적인 면에서 근육질이 더 많아지고 지방질이 더 적어지는 정말 날씬한 날렵한 마구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그런 모습으로 영혼은 바뀌어져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속량과 은혜의 결과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심과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그 결과 우리의 영적 근육질이 점점 더 든든해지기를 더 많아지기를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더 명쾌하게 아 그렇지 내 몸에는 내 영혼에는 영적 근육질이 지금도 만들어져 가고 있으며 죄악에 찌든 지방질은 점점 사라져 가고 있지 이런 확신이 확인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26편 8절로 12절 우리가 세 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이 시편의 기자인 다윗의 여호와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 있습니다. 말씀하기를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그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그 곳을 내가 사랑하오니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하고 있는 구약의 성전 여호와께서 상징적으로 임재하시는 곳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러나 죄인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요 용서받은 죄인 죄를 용서받고 이제 의인이 된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가운 존재이십니다. 이 성전은 그런 의미에서 이 시편 기자인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여호와 계시는 그 성전을 그렇게 사모했습니다. 여호와 계시는 성전을 바라보면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고 힘을 얻을 수 있었기에 이렇게 8절에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은 성전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졌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 강림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그런 관계로 바뀌어진 것을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9절로 11절에 보시면 다윗의 결단 및 간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9절에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휩쓸어가지 마소서 심판에 내던지지 마소서 10절 말씀에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그러나 사악함과 뇌물과 부패로 그들은 살아가고 있지만 저는 11절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기에 다윗의 간구의 내용입니다. 나는 주님의 속량의 은혜를 힘입어 완전함에 거하기를 원하오니 계속해서 속량의 은혜를 속량과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즉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신앙 인격을 의미한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나의 완전함에 내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내 신앙 인격의 진지함, 진실함 그런 측면에서의 완전함에 제가 거하기를 원하나이다. 내 신앙의 인테그리티를 제가 유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는 마치 강물을 역류에 올라가는 살아있는 물고기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12절 결론으로 다윗의 확신 및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있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내 발이 평탄한 데, 이 평탄한 데라고 되어 있는 표현은 성전의 평평한 바닥을 의미한다고 학자들이 이해를 합니다. 거기는 곧 제물을 바치는 장소요, 거기는 곧 예배의 처소입니다. 내 발이 항상 예배하는 분위기에 예배하는 자리에 놓여 있으므로 내가 무리 가운데서 무리라고 되어 있는 표현은 예배자들을 지칭합니다. 예배드리는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그의 결단이기도 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며 내 발은 늘 마치 제사드리는 그 자리와 같이 즉 여호와의 존전 앞에 여호와께서 계시는 그 자리에 내 발이 머물기를 원하며 그 발이 있는 그곳에서 내가 주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는 확신을 밝히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본문 가운데 우리 세 개 정도의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발이 평탄한 데에 있기 위해 여호와여 제 발이 평탄한 데에 놓여 있나이다. 아니 여호와께서 제 발을 평탄한 곳에 올려놔 주셨나이다. 이것이 20편의 마지막 부분의 주제입니다. 한 10여 년 전에 제가 블랙스버그에서 사역할 때 눈이 많이 온 적이 있었어요. 눈이 많이 오고 날씨가 많이 추워서 눈이 다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파킹랏에 걸어가다가 잘못 발을 삐끄덕해서 발을 뼈어서 오랫동안 고생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발이 삐게 되면 우리의 발의 걸음걸이의 균형을 잃게 되고 맙니다. 여기에 중요한 개념은 평탄한 데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이 과연 평탄한 인생인가? 삶에 어려움이 있고 없고가 아니고 과연 여호와께서 내 삶을 평탄하게 지탱해 주시는가? 과연 내 삶은 그 평탄한 곳, 즉 예배의 자리에서 진행되고 있는가? 첫 번째, 그 발이 평탄한 데에 서 있는 인생,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8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사랑의 고백이며 영광을 앙망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죄인들은 그 앞에 서면 소멸하는 불이신 그분께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죄인들이 꼭 피해야 될 상황이 있어요. 그 상황은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맨몸으로 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 맨몸으로 섰다가는 소멸하는 불리신 그분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죄 용서받은 우리들이 또 꼭 서야만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역시 거룩하신 하나님 앞이기도 합니다. 죄인들은 여호와의 앞에 서기를 피해야 되며 용서받은 우리는 여호와 앞에 서기를 즐겨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뵙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인사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며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숨결도 느끼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속량의 은혜를 힘입어 과거에는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도망가야 되는 우리가 이제는 오히려 반가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마구 달려올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경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모습을 우리가 귀히 여기며 존귀히 여기며 소중히 여기며 감사히 여기며 그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동시에 사랑의 대상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속에 훈훈한 마음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결코 하나님은 우리가 눈치 봐야 될 대상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했겠죠. 아이들이 뭐 잘못하고 나면 엄마 아빠 눈치를 보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그러한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시편 84편 2절에 말씀하기를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호와의 궁정, 여호와 계시는 그곳을 사모하는데 쇠약해질 만큼 너무나 사모하기에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실존이 느껴지는, 마치 하나님의 실존이 내 손에 잡히는 것 같은 느낌. 이 경험을 우리는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 위에 계신 하나님, 그러나 내 옆에 가까이 와 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져보기라도 하듯이 여호와의 궁정을, 여호와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며 쇠약할 정도로, 이 사모하며 쇠약함의 이 기분을 여러분 잊어버리셨어요 혹시? 저는 대학 1학년 1학기 때 어떤 여학생을 만나서 데이트를 했습니다. 근데 1학년 1학기 만나고 나서 이 여학생이 그만 만나자고 그래요. 말하자면 체인 거예요. 제가 그때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사모하되 쇠약할 만큼 사모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인생 재미없어지더라고요. 제가 부르짖었습니다. 제가 부르짖는 모습은 같은 과 학생이었기 때문에 수업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수업을 계속 빼먹었습니다. 데모하듯이. 저의 부르짖음, 그러나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 여학생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다시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19살 나이에 인생이 이렇게 과연 허무한 것인가를 잠깐 느꼈었어요. 여자친구가 만나지 말자고 그랬더니 그 쇠약함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인생이 참 힘들더라고요. 그때 지금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 아픔, 애절함, 뼈아픔 이런 거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편 기자는 그런 것으로 마음 아파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뵙고 싶어서 여호와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강해 자기가 원하는 만큼 주님 모습이 보이지 아니할 때에 괴로워하며 주님의 모습을 좀 더 저에게 자세히 보여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정말 만지고 싶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주께 부르짖으며 갈망하며 쇠약해졌던 시편 기자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의 실존이 느껴지고 만져지는가? 분명히 계시는, 여기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아니 심지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과연 그분의 실존이, 그분이 함께 계심이 만져지고 느껴지는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들, 그 영혼이 쇠약해지면서까지 주님을 갈망하는 영혼들에게 시편 107편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했습니다. 인생이 힘들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try him out, 하나님을 taste, 맛을 봐야만 됩니다. 말씀하시기를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만족을 주시겠다고 하셨기에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 만족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면 정말 큰 것을 손해보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좋은 것이 무엇인가? 아직 우리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아직도 우리는 더 좋은 것, 주님께 주시는 더 좋은 것을 더 경험하고 더 맛봐야 되기에 평생 살아가며 더 좋은 것, 주께서 가시는 더 만족스러운 것을 더 깊이, 더 크게, 더 자주 경험하며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며 이것이 그리스도에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을 뿐 아니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만족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좋은 선물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런 것들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이것에 장애물 되는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에, 오늘에,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으며 오늘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이 만족을, 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퍼부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발이 평탄한 데 서 있는 인생,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를 사모해야 됩니다. 영혼이 쇠약할 만큼 힘을 다하여 여호와의 임재하심을 확인해 보려는 그러한 지속적인 강한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는 여호와를 사모하는 영혼이 되어 여호와를 사랑한다 고백하는 영혼의 모습이 되어 주께서 주시는 만족과 좋은 것들을 선물로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그 발이 평탄한 데에 서 있는 인생, 늘 속량과 은혜를 경험합니다. 살인자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뇌물을 주는 자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사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꾸는 꿈 가운데 이런저런 쓸데없는 꿈이 많이 있지만 혹시 여러분 꿈꾼 중에 감옥에 갇히는 꿈 꿔보신 적이 있으세요? 뭔가를 크게 잘못해서 감옥에 갇혀 옆에 보니까 사악자들이 있어요. 사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뇌물 주는 사람이 있어요. 살인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같이 거기 갇혀있는 그런 모습을 잠깐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될 겁니다. 막 소름이 끼치고 막 부들부들 떨리는, 보기만 해도 흉악한 그런 사람들의 둘러싸여 있는, 그리고 도망갈 수도 없는 감옥의 한 방 안에 갇혀있는 모습을 잠깐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안도의 숨을 쉬어, 아니구나, 현실이 아니구나.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께로부터 멀어지면 그 무리 가운데 우리 몸을 끌고 가는 모습이 돼버리고 맙니다. 여기 다윗은 단호하게 나는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주님, 저를 그들과 함께 쓸어가지 마시오, 거두지 마시오, 심판의 자리로 내몰지 마시옵소서.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오히려 저는 주의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나의 완전함에 행하기 원합니다. 그러니 주님 계속해서 속량과 은혜를 제게 공급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속량과 은혜는 거룩한 삶으로 연결지어 연결되게 됩니다. 시편 119편 123편에 말씀하기를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그랬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어떤 일에 과연 피곤했는가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죠. 이 시편 기자도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해졌다고 말씀합니다. 눈으로는 주의 구원을 확인하기 원하며 귀로는 주의 의로운 말씀을 계속 듣기를 원하며 그 일에 몰두하다가 피곤해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다윗은 시편 143편 6절에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손을 펴고 가끔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 드릴 때 마치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내 손에 주어 담기라도 하듯이 내 손을 펄짝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가뭄에 쫙 말라있는 마른 땅같이 여호와의 은혜의 단비를 갈구하나이다. 때로는 소낙비같이 때로는 촉촉한 은혜의 단비로 우리를 채우시는 주의 의로운 말씀, 은혜의 말씀,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말씀을 사모한다.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손을 펴고 입 자세는 기도드리는 또 하나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시키며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우리의 간절함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가끔은 자주, 아니 아무 때라도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자세를 취하고 기도드리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다시 여러분, 제가 사뿐사뿐 구두를 신고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식당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잠깐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력하세요. 상상이 될 겁니다. 아니 우리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사뿐사뿐한 모습으로 가벼운 모습으로 영적 근육질로 구성된 이 영혼을 가지고 지방질이 다 제거된 모습을 가지고 사뿐사뿐 달려가는 여러분 모습을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한 주간 동안 우리 평생 그렇게 살아가도록 열심히 영적 근육을 단련시켜야 되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기를 원하며 손을 펴고 주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을 채비를 하며 중국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경험이란 마치 우리가 대머리가 되고 난 후에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빛과 같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말을 이렇게 참혹한 말을 했는지 몰라요. 머리가 다 빠져 없는데 빚을 주면 어떡하란 말이에요. 더 마음만 아프죠. 경험이란 그 뜻은 사실 우리가 다 경험하고 나면 그때 많은 실수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그런 측면에서 일면 진리가 담겨져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럼 너무나 억울한 진리예요.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머리는 다 빠졌는데 좋은 빚 주면 더더구나 더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머리가 다 빠져도 더 멋진 모습으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해 줍니다. 그 빛이 없어도 더 멋진 모습으로 인격의 아름다움이 그 얼굴에 여기저기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줍니다. 이 대머리 얘기할 때 아멘 하셔야 되는 분들 몇 분 계십니다만은 모발 과부족 현상. 그렇죠. 우리 인생이 과연 그것이 전부라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제가 지금도 사뿐사뿐 달려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체 내용이라면 얼마나 제가 슬프겠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저는 영혼이 사뿐사뿐 달려갈 수 있기에 더 빨리 달려갈 수 있기에 점점 더 빨리 더 높이 달려갈 수 있기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이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즐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속량과 은혜, 하나님의 정결케 하시는 속량, 우리의 삶에 때마다 적절하게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는 영혼의 죄악 지방질을 계속해 제거해 나가며 영적 근육을 단련시키며 오늘도 또 그 길을 달려갑니다. 그 발이 평탄한 데에 서 있는 인생 늘 속량과 은혜를 경험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 발이 평탄한 데에 서 있는 인생 예배자와 함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12절 말씀에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있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무리 가운데에서 거기 무리라고 되어 있는 표현은 congregation, 회중을 의미합니다. 즉 예배자들의 모임을 의미합니다. 함께 여호와를 송축한다고 선포합니다. 메시아 예수님께 히브리 예수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관하여 히브리서 2장 12절에 구약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여기 내야가다라고 되어 있는 표현은 메시아께서 주 여호와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즉 회중 가운데서 찬송하리라.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형제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함께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일을 하시겠다. 성경은 예언했거니와 그 메시아께서 오셔서 그 일을 완성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우리를 바꾸어나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죄사함 받고 예배자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늘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핵심이며 이 일을 위해 메시아께서 오시겠노라 이미 구약에서 예언하셨고 히브리서에서 인용했거니와 그것이 우리의 현실로 지금 우리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원하셨습니다. 예배자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을 원하셨습니다. 그 일을 하고 싶으셨고 그 일을 완성하셨고 우리를 그렇게 예배자로 삼아주셨습니다. 바로 이 예배의 자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죽으심의 결과며 그 은혜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이름을 함께 합창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그 존귀하심을 함께 노래 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까 예배 중에 부른 찬송을 통하여 함께 드리는 합심으로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확인하며 선포하며 그분께 매달리며 그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 1절 이하에 내 영혼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며 인자와 긍휼로 관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구구절절이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어디가 가장 마음에 드세요? 어디가 가장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내용이세요? 욕심 많은 분들은 전부 다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그게 맞는 답이에요. 전부 다. 우리에게는 거룩한 욕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하나도 빼뜨리지 않냐고 다 갖고 싶어하는, 다 누리고 싶어하는 거룩한 열심, 거룩한 갈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each and every part, 내 몸에 있는 모든 세포마다 다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여호와 이름을 존귀하게 할지어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며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며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며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시켜주시며 우리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며 선포할 내용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때로는 단조 음악과 같습니다. 단조 음악이요. 궁상각치우 조용하고 어찌 좀 슬프기도 하고 또 격조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숙연하고 세련되기도 하고 깊이 있어 보이는 그런 음악이기도 하죠.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조가 아닌 장조의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경쾌한 음악같이 힘이 있는 행진곡같이 막 울려 퍼지는 절제할 수 없는 기쁨이 터져나오며 폭포수 같은 시원함에 푹 빠져들어가기도 하고요. 천둥 번개 같은 능력을 발휘하기도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이 은은한 우아한 그리고 힘 있는 때로는 박력도 있는 이 복음의 물결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귀가 안 들리는 한 부인이 열심히 오랜 세월 예배에 참석합니다. 뭐 그때는 특별히 수화도 없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매 주일 아침마다 가장 먼저 와서 맨 앞에 자리를 하며 열심히 말씀을 듣기도 하고 들리지 않지만 열심히 찬송도 하고 진작에 예배를 드리고

0: 모두를 서로 사랑하는 이런 분위기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배드리는 이 경험이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가 자주 접하기를 원하는 분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크게 하셨어야죠. 내가 무리 가운데 예배자 가운데 제가 제 발을 주께서 평탄한 데 올려주셨으니 이 예배의 자리가 내 삶의 반경이 되었으니 이 예배의 자리가 내 삶의 중심이 되었으니 이 자리에 서서 무리와 함께 예배자와 함께 여호와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불러주십니다. Brothers and sisters, 우리를 형제 자매로 부르시며 내가 메시아께서 말씀하기를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우리들에게 선포하기를 원하셨거니와 내가 주를 우리와 함께 찬양하기 원한다고 메시아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현실로 주어져 있기에 우리는 모두 평탄한 데 발을 올려놓고 발을 딛고 몸의 균형을 잘 잡은 상태에서 든든한 모습으로 여호와를 바라보며 목청을 돋궈가며 찬양하며 여호와의 광대하심을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죄악의 지방지를 제거해 나가며 영적 근육을 단련시키며 더 이 예배 자리에 깊이 깊이 빠져 들어오시기를 초청합니다. 그 발이 평탄한 데 서 있는 인생, 예배자와 함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면 우린 또 다시 흩어져서 한 주간 동안 살게 됩니다. 소위 세상에 들어가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소위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인 교제를 서로 나누며 기도 가운데 서로를 기억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흩어져 있지만 뭉쳐서 합세하여 성령께서 묶어주심을 힘입으며 계속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여기서 그치지 않냐고 계속 한 주간 동안 지속될 것이며 그 예배의 찬송 소리는 더 커지기를 원하며 드리는 기도의 소리가 더 진지하며 깊이 있으며 더 우렁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평탄한 데에 올려주셨으니 예배의 자리에 올려주셨으니 우리가 각기 제사장이 되어 내 삶 전체를 제물로 주 앞에 바쳐드리며 주시는 다리에 강한 힘, 영적 근육으로 삶의 현장에서 든든히 서서 기우뚱거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스러운 제자답게 또 한 주간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기뻐하실 만한 인생이고 우리가 즐겨야 될 하늘의 만족을 누리며 주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을 즐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또한 주간의 삶, 우리의 남은 평생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시며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약속 다시 되새기며 주님께 우리 감사드리십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때문에, 순환 때문에,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불러주고 싶으셔서 그리고 이 회중을 구성하시며 예배드리는 공동체를 만들어내시려고 그 고난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다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시간을 40일을 보내시며 함께 먹고 마시며 말씀을 더 가르치시고 그들을 격려하시며 그들을 든든한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함께 하셨거니와 이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만군의 주님으로 주님께서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그러나 그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도우시며 우리를 격려하시며 이 예배의 자리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더 확실하게 명쾌하게 확장될 수 있기를 원하시기에 우리가 그 다짐을 주님께 이 시간 드리고 싶습니다.
1: 지금까지 정현 목사님의 생명의 말씀을 청취해 주셨습니다.

0: 더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으로 받은 은혜와 도전이 여러분들의 삶에 큰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는 생명의 말씀을 꼭 청취 바랍니다.
1: 영혼의 목마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생수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가운데는 인터넷을 통한 1대1 대화를 말하는 채팅을 해보신 분이 많으신 줄 압니다. 이런 도구들은 인터넷의 익명성과 또 비밀성 때문에 더욱 솔직하고 진솔하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BBN에서도 인터넷을 통한 채팅 기능을 활용해서 청취자 여러분과 1대1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www.bbnchat.org 즉 bbnchat.org가 되겠습니다. 아주 전문적이고 헌신된 신실한 상담자를 통해서 여러분께서는 큰 도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BBN 챗 웹사이트로 들어가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수많은 혼탁한 방송 가운데 오직 순수한 복음만을 고집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루를 보내면서 오늘 이것 하나만큼은 꼭 실천해 보아야겠다라고 하는 실천 목표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혹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만큼은 꼭 실천해 보아야지라고 여러분들이 다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더욱 성장해질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을 체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저는 노력해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 하루 꼭 실천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세상이 주는 백만 불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1불이 더 크다는 사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1불보다는 백만 불이 더 크지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세상이 주는 백만 불은 우리의 인생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열심히 살던 인생에서 소비하는 인생, 낭비하는 삶으로 유혹당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일부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또 나누면 나눌수록 없어지지 아니하고 오병이어처럼 하나님의 방법에 맞게 점점 커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일부의 기적입니다. 저희 BBN 방송은 이러한 기적이 매년 나타나고 있는데요. 100% 청취자 후원으로만 운영하고 있는 BBN 방송에서 매년 2,000명이 넘는 구원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물질 후원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불이 됩니다. 이 기적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 분은 BBN 방송 홈페이지 메뉴에 있는 선교 후원란을 통해 직접 참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병이어의 복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능력의 이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 가운데 전파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는 이유를 여러 사람들에게 앙케이트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상당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보여주는 행동들 때문에 교회를 가지 않겠다, 예수를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다닌 너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나나 똑같은데 내가 뭐 굳이 시간 들이고 돈 들여서 예배당에 가고 예수를 믿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조사의 결과를 생각해 보면서 믿는 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 다 우리 책임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옳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들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예수님께서 행해 주신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느라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천국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모셔드리는 결단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0: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재밌고 신나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그동안 많이 기다렸죠?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신나고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할 박용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을까 궁금하지 않나요? 빨리 성경 나라로 들어가고 싶다고요?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들과 지금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준비됐나요? 재밌고 신나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출발!

0: 어르신, 각 마을의 대표들이 찾아왔습니다.
1: 어, 그래. 들어오시라고 하여라.
2: 오랫동안 블레셋족들의 통찰에 신음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은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 아래 다시 뭉쳐 오랜만에 평화를 누리고 있는 중인데.
1: 아니, 무슨 일들인고?
3: 어르신,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우리나라도 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1: 예, 왕?
4: 예, 어르신. 왕이 없는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우리 민족만 왕이 없는 것 같습니다.
3: 왕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항상 한데 뭉치지 못하고 다른 종족들이 우리를 깔보는 거 아닙니까?
2: 사무엘은 한심했어요.
1: 이보게, 이 사람들아. 우리들의 왕은 하나님이 아닌가?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길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네. 그 가르침대로만 살면 그것이 나라이고 왕인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대신 사람을 섬기고 그 명령을 듣는단 말인가?
2: 사무엘은 타이르고 또 타이릅니다.
1: 왕이 있어 보게. 우리는 다시 부질없이 왕궁을 지어야 하고 왕을 위해 수많은 하인을 두어야 하네. 왕을 지켜줄 경호군을 뽑아야 하고 많은 세금을 내야 해. 더구나 그 왕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명령을 한다면 백성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네. 또 왕이 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이 왕이 되고 싶어 항상 뒤를 노리게 될 것이네.
2: 사무엘의 생각은 왕이 없어도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지키기만 하면 그것으로 훌륭하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마을의 대표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4: 아닙니다, 어르신. 다른 족속들과 싸워 이기고 이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족속들도 우리를 깔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왕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 다른 족속들에게 눌려 지냈던 것입니다.
2: 마침내 사무엘은 설득을 포기하고 맙니다.
1: 여러분들 모두가 같은 생각입니까?
5: 그렇습니다.
1: 아, 이제 그대들은 더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게 될 것이네.
0: 어르신, 이제 백성들의 대표와 약속을 했으니 왕을 한 사람 뽑아야 할 거 아닙니까?
1: 그렇소. 약속은 지켜야지.
2: 사무엘은 기도합니다. 그는 왕이 나타나 이 민족을 이끌고 잘 지도하기보다는 서로 싸우고 백성들을 못 살게 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염려하여 그것을 반대한 것이었으나 이미 때는 늦은 것이에요.
1: 하나님이시여, 이제 이미 약속을 한 것이오니 이들이 비록 뒷날 후회하게 되더라도 이제 왕을 한 사람 뽑지 않으면 아니 되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을 왕으로 하리까?
2: 마침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6: 내 내일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 자는 베냐민 지파의 젊은이로서 키가 크고 잘생긴 사람이라. 그 자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삼도록 하여라.
2: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던 그때.
7: 아이고, 아이고, 큰일 났네.
8: 왜 그러느냐?
7: 아유, 마님 보세요. 집에 있던 나귀가 모두 도망쳐버렸는데요.
8: 아니, 그렇구나. 마구간이 텅 비었네.
2: 거기서 멀리 떨어진 한 마을의 커다란 집에 새벽부터 야단법석이 벌어졌어요. 그 당시 나귀는 한 집안의 가장 큰 재산이었어요.
8: 이걸 어떻게 하지?
9: 아, 염려 마세요. 도망을 가봐야 멀리 못 갔을 테니 제가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2: 이 집의 큰아들 사울입니다. 그는 하인 한 사람을 데리고 곧장 집을 출발했어요.
10: 나리, 아무리 살펴봐도 나귀들의 그림자도 안 보이는데요.
9: 실망하지 말고 더 찾아보도록 하자.
2: 종일 산을 헤매다가 나귀를 찾지도 못한 채 그들은 산속 어떤 마을에서 하룻밤을 묵게 됐어요.
5: 아유, 염려 마세요. 내일이면 나귀를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11: 아니, 어떡해요?
5: 아유, 내일 저기 우리 마을 뒷산에서 하나님에게 큰 제사를 모시는데 사무엘 어르신이 거기 오신답니다. 그분에게 여쭤보면은 나귀들이 어디로 갔는지 가르쳐 주실 거 아닙니까?
11: 아, 그렇군요. 그분이 모르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2: 다음 날입니다. 마을 뒷산은 모여드는 사람들로 길이 메워집니다. 그리고 사무엘도 오고 있었어요. 그는 가마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한 가지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1: 바로 오늘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심하고 하셨는데, 키가 크고 잘생긴 젊은이라는 것밖에는 아는 것이 없으니 이 많은 사람들 중 어떻게 찾아낸단 말인가.
2: 사무엘은 점점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가 타고 있던 가마를 메고 있던 가마꾼 한 사람이 갑자기 돌뿌리에 발이 걸렸어요. 가마는 기우뚱 그 자리에 넘어졌습니다.
1: 어이구, 어이구, 이랄지.
2: 가마 안에서 사무엘도 쓰러져 몸을 일으키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 순간 가마 안으로 들어오는 낯선 한 얼굴.
11: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어르신?
1: 뭐,
11: 다치신 데는 없으신지요?
1: 아, 그래, 괜찮네. 아,
11: 예, 다행이군요. 자, 일어나십시오.
2: 누구인지 모르는 한 얼굴이 사무엘을 부축한 다음.
1: 빨리 가마를 이렇게 세우지 않고 뭣들 하고 있느냐?
2: 호통 소리에 가마꾼들이 모두 덤벼들어 다시 가마를 일으켜 세우는데.
11: 자, 됐습니다, 어르신. 이제 안심하십시오.
2: 그 사람이 떠나려 하자 사무엘은 물어봅니다.
1: 그대는 누구인가?
11: 아, 예. 저는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라고 합니다.
1: 오, 베냐민 지파 사울.
2: 사무엘은 온몸이 부르르 떨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들어맞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 산에는 이미 산으로 올라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섞여 사라져버린 다음이었어요. 꼭대기 위에서 올리는 제사는 이윽고 끝났어요. 빽빽히 들어차 있는 구경꾼들.
1: 오, 저기구나.
2: 사무엘은 구경꾼 중 키가 크고 잘생긴 그 청년을 찾아냈어요.
1: 이보게.
12: 예, 어르신.
1: 저기 저 사람을 내가 좀 만나잔다고 해.
12: 예.
2: 사울은 영문도 모른 채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12: 어르신, 저를 부르셨습니까?
2: 다시 유심히 사울을 바라보는 사무엘.
1: 나는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구나.
2: 사무엘은 기름병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1: 이리 오게 젊은이여.
2: 사무엘은 향기가 나는 그 기름, 오늘날로 하면 향수와 같은 그 기름을 천천히 사울의 머리 위에 부어주었습니다.
1: 하나님이시여, 이 사람을 명령대로 축복하고 있나이다.
2: 사울은 왜 자기에게 향수를 부어주고 있는지 알지 못했지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인 사무엘의 그런 행동을 희미하게나마 눈치챕니다.
1: 이복의 사울.
12: 예, 어르신.
1: 내 지금 그대를 축복하고 있거니와 그대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된 것을 명심하게.
12: 아니, 제가요? 저는 다만 나귀를 찾으러 왔을 뿐인데요.
1: 집에 가보면 나귀는 이미 집에 돌아와 있을 것이네.
2: 그 말은 사실이었어요. 사울이 집에 돌아와 보니 그토록 찾아도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던 나귀들이 천연덕스럽게 모두 돌아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날부터 고민에 빠졌어요.
11: 사무엘 어르신이 함부로 허튼 소리를 하실 뿐이 아니다. 그런데 왜 나더러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셨단 말인가? 그리고 왕이라 하셨으면 왕이 되는 것이지 왜 잠자코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셨단 말인가? 나는 마치 귀신에 홀린 것만 같구나.
2: 사울은 날마다 그 알 수 없는 생각에 빠져 있는데.
7: 어르신, 급한 전갈이 왔습니다.
1: 어디서?
7: 예, 사무엘 어르신이 각 부족의 대표들에게 전갈을 보내셨습니다. 각 집안의 대표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모이란 것입니다.
1: 무슨 일이 있다더냐?
7: 저, 모두 모이게 한 다음에 거기서 왕을 뽑는다고 합니다.
13: 그럼 당연히 가야지.
2: 이스라엘은 모두 열두 부족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 열두 부족의 지도자들이 다시 자기 집안의 대표들을 거느리고 모두 모이게 됩니다.
12: 저도 갑니까?
13: 무슨 소리냐, 당연히 가야지.
2: 마지못해 부친을 따라 나선 사울은 가슴속에 불만이 가득합니다.
11: 아니, 사무엘 어르신,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닌가? 나더러 왕이라고 해놓고서 이제 다시 모여 왕을 뽑는다니. 모두 모인 곳에서 어떻게 내가 왕이 될 수 있단 말이야.
2: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1: 왕은 당연히 우리 집안에서 나올 것이네.
14: 우리 집안이 숫자가 가장 많으니 당연히 그래야겠지요.
2: 이스라엘 열두 부족 중 가장 인구가 많은 것은 유다 부족이에요. 이스라엘 전체 인구 중 거의 절반이나 되었어요.
1: 우리 집안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을 내보내도록 하세.
2: 그러나 사무엘은 천만 뜻밖의 방식을 내놓았습니다.
1: 왕을 뽑기 위해 하나님은 제비를 뽑으라 하셨어. 각 부족에서 두 사람씩 대표를 내놓은 다음 그 사람들이 모두 제비를 뽑도록 할 것입니다.
14: 아니, 이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1: 아니, 왕을 제비 뽑기로 선출을 해.
14: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다고 하니.
1: 그 하나님도 참 이상한 명령을 다 하시는군요. 말이야.
2: 유다 지파는 불평을 했지만 별 수 없이 제비 뽑기가 시작됐습니다. 제비 뽑기를 해서 절반으로 사람들이 줄어들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사울과 사울의 아버지만 남았어요.
1: 아니, 저 사람들은 베냐민 부족이 아닌가?
14: 그렇지요. 저 부족은 우리 열두 부족 중에서도 가장 인구가 적지 않습니까?
1: 이거 야단이로군. 아니, 우리 유다 지파를 젖혀두고 저런 작은 부족에서 왕이 나와?
2: 사람들은 모두 수군거리며 불평을 해댔지만 마지막 제비 뽑기가 끝났습니다.
1: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의 왕은 베냐민 지파의 사울입니다.
2: 자신이 왜 왕이 되어야 하는지 미처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거예요.
1: 말이 이런 법이 어딨나.
14: 그게 말입니다. 아, 저 사람이 왕이 되기는 했으나 누가 저 사람을 왕이라 부르고 받들겠어요?
2: 사람들은 불평불만 속에 흩어져갑니다. 사울은 혼자 남았어요.
1: 사울 왕이시여.
11: 예, 어르신.
1: 나는 처음부터 우리나라에 왕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소.
11: 잘 알고 있습니다.
1: 그러나 이제 그대가 왕이 됐으니 내가 왜 그런 주장을 했었는지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시오.
11: 물론입니다.
1: 그래서 진정으로 백성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인지 항상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오.
11: 예, 훌륭한 왕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2: 갑자기 생겨난 왕, 이제 말들이 많아집니다.
15: 왕이시오. 무엇보다도 왕은 군대가 있어야 합니다.
16: 예, 그렇습니다. 왕은 보통 백성과는 달라야 합니다. 군대가 있어야 하고 왕궁도 있어야 합니다.
11: 당장 그것을 지어야 한단 말이오?
15: 짓는 것은 시간이 걸리니 천천히 하더라도 우선 급한 것은 군대입니다. 군대가 있어야 나라와 백성을 지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1: 그래, 그건 당연한 말이오.
2: 그러나 그는 당장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왕이었어요.
11: 우선 집으로 돌아가자. 돌아가서 천천히 생각을 해보자. 알겠습니다.
2: 사울 왕은 다시 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그전과 마찬가지로 양을 치는 것이 날마다 하는 일이었어요.
5: 아유, 아니, 무슨 저런 왕이 있단 말이냐?
8: 글쎄 말이에요.
2: 보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본인 자신도 마음이 무겁기는 마찬가지예요.
11: 기가 말만 왕이 되어가지고 부끄럽기 짝이었구만. 양을 치는 왕이 있단 말이야.
2: 그러나 그러한 시절은 잠깐이었습니다.
1: 왕이시여.
11: 무슨 일인가?
1: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11: 아니, 어떤 적인데?
1: 예, 암몬 독수들입니다.
3: 지금 그들이 동쪽에서부터 밀려들어오고 있습니다.
2: 여기저기 흩어져 살며 왕도 나라도 없던 이스라엘족이 왕을 세우고 나라를 선포했다는 소식을 듣자 맨 먼저 암몬족 속들이 쳐들어왔습니다.
17: 각 부족들에게 연락하여 군대를 소집하여라!
2: 삽시간에 온 마을에서 청년들이 몽둥이를 들고 모여듭니다.
18: 왕께서 부르신다!
19: 모두 나가자!
2: 이것이 이스라엘족이에요. 평상시에는 자기 마을에서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다가 명령이 떨어지면 모두 모이는 것입니다.
20: 이스라엘의 용사들이여!
2: 사울은 맨 앞에서 말을 타고 칼을 뽑아듭니다.
20: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아무 두려움 없이 우리의 적들을 물리치자!
18: 사울왕 만세!
2: 사울은 군대를 이끌고 나갔어요. 그는 맨 앞에서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전쟁은 쉬지 않고 계속됩니다.
21: 아, 그래. 싸움이 어떻게 됐는고?
3: 예, 우리가 이겼다 합니다.
21: 이겼어?
3: 예.
21: 사울왕이?
3: 예. 적들은 모두 도망갔습니다.
21: 그래. 사울이 왕 노릇을 아주 잘하는군.
22: 예, 긴가민가 했더니 정말 사울을 왕으로 뽑길 잘했어요.
2: 이 전쟁의 승리로 인해서 사울은 진정한 왕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18: 사울왕 만세!
2: 그를 믿지 못하고 의심했던 사람들도 모두 그를 향해 만세를 불러준 것입니다.
21: 자, 우리 민족은 사울왕을 중심으로 강철같이 단결하도록 합시다.
2: 그러나 이것은 시작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한평생 쉬지 않고 전쟁에 시달렸으며 불우한 생애를 보냈습니다. 그는 외롭고 험난한 생애를 보내다가 비극적으로 그 일생을 마쳤어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왕이었기 때문이었죠.
21: 내 처음부터 뭐라고 했던가? 우리는 왕이 필요 없다고 하지 않았던가? 다만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것으로 훌륭한 민족이라고 그렇게 말했건만 그대들은 듣지 않았어. 보라,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리셨다. 그는 하나님이 버리신 왕이니라.
23: 이런, 어느덧 헤어질 시간이 다 되었네요. 여러분들과 함께한 이 시간이 얼마나 재밌고 신났는지 이렇게 빨리 지나가 버렸답니다. 오늘 들었던 성경 이야기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멋진 친구들이 되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온 가족을 위한 BBN 한국어 방송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BBN에서 들려드리는 찬양은 매우 엄격한 검증을 거쳐서 방송됩니다. 왜냐하면 찬양이야말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높여드리는 소중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BBN은 잘못된 멜로디나 리듬 혹은 가사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찬양이 왜곡되거나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아무리 현대적이고 인기 있는 찬양이라고 해도 성경적인 정확한 기준에 위배된다면 내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의 이와 같은 원칙이 언제까지나 지켜질 수 있기를 바라며 많은 사람들이 BBN의 찬양을 통해서 정말 영혼이 순수해지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언제나 올바른 찬양을 내보내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0: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신자에게 날마다 일어나는 세 가지 기적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은 그들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도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전도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보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밤을 새워서까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하는 일에는 5분 이상, 아니 10분 미만으로 전도하는 일은 쉽지 않게 느껴질 텐데요. 그런 분들에게 저희 BBN 방송의 ITL 카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ITL 카드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건네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ITL 카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경 마가복음 2장에 보면 가브나움의 한 집에서 예수님께서 집회를 하셨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용신하기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한 중풍병자가 4명의 친구에 의해서 지붕으로부터 예수님 앞으로 인도되어졌고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그 친구들의 희생적인 사랑과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병을 낫게 해주십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은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그래서 더불어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비전이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만 실패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패는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 실수를 최소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성공하고 싶으시다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처음 야구방망이를 손에 들었을 때에 한 번에 공을 쳐서 날린 사람이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들 가운데 처음 자전거 타기를 시도하면서 완벽하게 균형을 잡은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배우는 사실은 아이들은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빨리 배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고 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패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죄를 고백하면 우리가 깨끗해집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고용하는 특별한 직업이 있답니다. 그런 직업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돈을 받는 대가로 자기를 고용한 사람들의 장례식에 나타나서 고인이 생전에 한 번도 말하지 못했던 비밀들을 대신 말해주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추도사 순서에 자주 끼어들었는데요, 놀라서 사람들이 말리려고 하면은 장례 진행자에게 자리에 그냥 앉아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했답니다. 어떤 장례식에서는 지금 관에 누워있는 그분이 전에 복권에 당첨되고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수십 년을 성공한 사업가 행세를 하면서 지냈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대요. 이 남자는 한 일 중에는 홀로 된 배우자에게 상대 배우자의 불륜을 대신 고백한 일도 여러 차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행동들이 과연 상대를 파괴하는 이기적인 행동인지 아니면 좋은 믿음의 표현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은 사람들에게는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후에 다른 사람을 시켜서 자기 자신의 죄를 대신 고백하는 것은 부질 없는 일이고 비밀을 함부로 다룰 위험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얘기들에는 한 가지 깊은 진리가 있는데, 자기 자신의 짐을 내려놓으려면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평생 그 짐을 지고 가죠. 죄 고백은 우리가 골물 때까지 감추어 온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너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서 마음을 열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고백은 치유를 가져옵니다. 야곱은 우리가 묻어버리고 싶은 유혹을 받는 고통과 실패들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고백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우리를 초청합니다. 우리는 그런 짐들을 혼자 지고 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고백은 우리에게 하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서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누군가에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의 진리를 어디서 찾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그 진리가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하였으며 그 죄의 값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해 주셔서 우리 사람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었다. 이 사실을 마음에 믿고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해드리면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말입니다. 혹시 이 시간에 죄책감이나 불투명한 자신의 미래나 장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십시오. 이렇게 말입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신다면 그곳에 진정한 구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임마누엘 채플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임마누엘 채플은 강원도 홍천에 있는 육군 2230-1 부대 소속 군인교회인 임마누엘 교회의 예배 중 설교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한국을 보호하는 군인들을 위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임마누엘 채플 시간을 통해 국군 장병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 모두가 짧은 묵상과 명상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는 박형우 목사님이십니다.
1: 오늘 낭독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5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낭독합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아멘. 이스라엘 주변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신이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신을 따라갔습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은 이러한 경향이 더욱 심했습니다. 그리하여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산으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하나님 중 누가 참 신인가를 보이고자 했습니다. 이때 바알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제단을 쌓은 후 바알에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바알은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종일 부르짖었지만 바알에게서는 어떠한 응답도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칼로 몸에 피를 내면서까지 부르짖었지만 바알은 그들에게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엘리야가 나섰습니다. 그는 제단을 쌓은 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러자 엘리야의 제단 위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 불은 제단과 제물을 한꺼번에 살려버려 그곳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 광경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 그 자리에 엎드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해야 할 바른 고백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신들에게서는 어떠한 구원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엘리야의 제단의 불은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임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누구도 죽음을 이긴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엘리야의 제단 위에 떨어진 불과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불로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분만이 구원자이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부활로서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의 제단 위에 떨어진 불은 예수님만이 구주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그분 외에 모든 신은 헛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하기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고백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신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을 때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모두가 그분을 믿어 구원 가운데 이르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통해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받으시기 바랍니다.
0: 지금까지는 박형우 목사님의 임마누엘 채플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홍천 육군 230-1 부대 또는 BBN 한국어 방송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당신의 손바닥으로 두 눈을 가려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시야는 가려지고 더 이상 사물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언제나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시야를 넘어선 모든 사건, 상황, 그리고 사람들을 알고 계십니다. 잠언 3장 5,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길을 인도하시리라는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 비결은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의뢰하고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당신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당신의 길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서는 못할 일이 없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는 단 한 번도 초자연적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예수님의 손을 묶는 군병의 손을 마비시키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했을 때에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으셨던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셨는데요. 왜 그렇게 하셨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셔야만 나의 죄가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 믿으십니까?

저희 BBN에는 방송을 소개하고 이웃을 구원회로 초청하는 청취자 초청 카드인 ITL 카드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8개 언어로 제작되어 매년 세계 곳곳으로 보내지고 있는 이 카드는 명함 크기의 작은 카드지만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 작은 카드를 가지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 저희 BBN 한국어 방송에서도 이 ITL 카드를 이웃들에게 나누어줄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이 사역에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방송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면 ITL 카드 신청하기란을 통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입니다. 이 독생자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도록 한 그 사건, 그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더욱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저희 웹페이지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클릭하셔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는 조금이나마 더 편리하게 BBN 방송을 청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드디어 BBN 한국어 방송을 안드로이드 폰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있도록 안드로이드 앱을 준비하였습니다.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가셔서 영문으로 BBN을 치시면 BBN 라디오 앱이 뜰 것입니다. 그곳에서 다운받으시면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더욱더 여러분 곁에서 가깝게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안드로이드 앱과 함께 BBN에서 제공하는 영적인 말씀과 찬양은 물론 다양하고 유익한 많은 기능들을 마음껏 활용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동행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지난 가을에 있었던 BBN 한국어 방송의 나눔의 경주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믿음으로 후원을 작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드러내지는 않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희들은 여러분들의 사정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사정을 다 아시며 여러분들이 행하시는 것 위에 넘치도록 후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저희들은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0: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BBN 한국어 방송의 오늘의 말씀 시간입니다. 이비엔 한국어 방송 오늘의 말씀, 이번 주는 최동갑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최동갑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구원의 소중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시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깊은 산 속에서 돌을 닦던 수도승 두 사람, 젊은 두 사람이 이제는 속세로 내려갑니다. 마을로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시냇물이 있는데 이게 평소에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뭐 물이 많습니다. 쉽게 건너가기가 어려운 그런 이 시냇물이 눈앞에 있습니다. 근데 옆에 보니까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옆에도 아주 아리따운 여인이 젊은